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었습니다.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9913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킬로도 채 안 되게 태어나 지금까지 별 탈 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커주고 있는 남매 쌍둥이가 있어 참 감사합니다. 아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 모차르트 작은 별 변주곡이라고 하셨습니다. 와, 1킬로가 채 안 되게 태어났다. 참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그 쌍둥이가 아닌 경우에 평균 몸무게 3.14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 아무리 쌍둥이 좀 적더라도, 아, 너무너무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별탈 없이 지금 몇 개월일까 몇 살일까 모르겠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아기들이 어떨지. 그대에게는 아기들이 있는 집에서는 볼륨을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좀 자는 시간에는 조금 나지막하게 들으실 수도 있고, 저는 좀 시끌시끌하게 키우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항상 좀 크게 들어놨었는데 말이죠. 9913 쓰는 분께 아, 쌍둥이 두셨으니까 커피 두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 활짝 열려 있습니다.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고요.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고 계셨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곡목 참고하면서 보시고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였고 또 축구가 있었고 정신이 없었는지 제가 분명히 오늘 방송 다 준비했는데 보이는 라디오라는 건 들어와서 한참 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보통 보이는 라디오 할 때는 렌즈 끼고 오는데 이 정도 갖추고 와서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 깜짝 놀랐네요. 자, 이번에 9922 쓰는 분이에요. 나이 서른까지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내지 못했던 우리 딸이 드디어 일을 시작한답니다. 진 가게 한쪽을 개조해 테이크아웃 컵빙수 장사를 할 용기를 냈어요. 당당하게 세상과 대면하고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저에게 딸이 응답한 것

아이를 믿고 기다려보려고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던 말이 실감나신다고. 늘 아이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남편과 또 아빠 눈치 보는 딸아이 사이에서 노심초사했던 저도 이제 한시름 놓고 싶다고. 지금은 뜨거운 햇볕으로 힘들지만 그 덕분에 가을에 풍요로운 결실이 있겠죠? 하셨습니다. 그럴 겁니다. 또 이렇게 믿고 기다려주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따님이 두 발로 아주 건강하게 당당하게 발 딛고 서는 그 순간이 이렇게 왔겠죠. 9922 쓰는 분께 응원의 커피 석 잔, 아버지까지. 아버지 눈치 주지 마세요. 우리 딸 응원해 주세요. 청하신 곡 하이든 현악 사중주 C장조 호복현 작품 목록 3회 70제 황제 중에서 2악장입니다. 포크 아다죠 칸타빌레 에머슨 현악 사중주단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 4중주 C장조 호보켄 작품 목록 3회 77 황제 중에서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에머슨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512 쓰는 분 신가음으로 태교하던 생후 40일 된 공주님 우리 축복이와 아침 맘마 먹으면서 듣는다고 아기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죠? 핸드폰 볼륨은 3분의 1 정도 하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해서 들어요 하셨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핸드폰 볼륨을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블루투스 스피커가 정말 1시 방향인지 3시 방향인지 이게 기준점이 다 다르잖아요. 5512 쓰는 분, 아 40일 된 공주님 축복이 진짜 이름은 아닌 것 같고 태명. 저희 집 아이 태명도 축복이었는데 그 집 축복이도 오늘 아침 기분 괜찮나요? 5512 쓰는 분께 커피 한잔 나누겠습니다. 4166 쓰는 분, 이번 월드컵에서 호날두와 메시의 눈물 보며 많은 생각했습니다. 축구선수로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 못지않게 열심히 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과연 그들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일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청취자분들도 비 오는 월요일이지만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4166 쓰는 분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울컥울컥 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함께 기쁘기도 하고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축제는 끝났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의 마음도 잘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라디오 볼륨뿐만 아니라 나노최 아이디 쓰는 분께서 청력을 위한 라디오 볼륨 조절만큼 나의 목소리 볼륨, 나의 행동 볼륨도 적당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고. 그렇습니다. 네, 널뛰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60% 정도만 조절해가면서 내봐야겠습니다. 1556 쓰는 분이에요. 이런 단어 참 오랜만인데 저의 서실 옆 공원에서 서재도 아니고 서실 뭔가 운치 있어요. 제 서실 옆 공원에서 매미 소리가 들리네요. 밤 우반주 첼로 모음곡 1번 듣고 싶으시다고. 지난주였나요? 저희가 그 낭독음악회 마스의 마사시 여름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분위기가 나는 서실 상상하면서 듣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중에서 프렐루드와 알르망드 요요마의 첼로 연주입니다.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중에서 프렐루드와 알르망드 전해드렸습니다. 양영수님께서는 도서관에서 이어폰 끼고 듣는 첼로 음색이 정말 아름답다고, 정호성님은 여기 비 내리는 공사장인데요. 여기도 이어폰으로 듣는 첼로 소리 따봉입니다. 빗소리가 섞여서 더 좋아요. 그렇군요. 서실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비 내리는 공사장에서도 흐르고 있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습니다. 가정음악 9시 31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하일리겐슈타트입니다.

1802년 5월 베토벤은 주치의 요한 아담 슈미트의 권유를 받고 짐을 꾸려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살고 있던 오스트리아 빈에 거처 대신 몇 시간 떨어진 빈 외곽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이명이 심해지고 청력이 확연히 떨어진 상황에서 의사는 그에게 영구적 청각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될 거라면서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죠. 음악가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진단에 베토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 믿기지 않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다른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떠나왔죠. 베토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들어간 그곳은 빈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칼렌베르거 언덕이 있고 산책하기 좋은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는 고요한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골목 2층 집에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될 무렵 베토벤은 삶을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동생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까지 썼습니다. 베토벤이 생애 가장 깊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그곳, 마지막을 생각하며 유서까지 썼던 그곳, 하일리겐슈타트였습니다. 빈 북서부 외곽에 자리 잡은 마을 하일리겐슈타트. 지금은 빈 19구에 속하는 이곳에서 베토벤은 1802년 5월부터 10월까지 머물렀습니다. 유서까지 쓸 만큼 힘겨운 시간도 보냈지만 그는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고 빈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시절 베토벤이 머물렀던 곳은 프로부스카세 6번지, 일명 유서의 집이라 불리죠. 지금은 베토벤의 기념관이 되어서 그의 악기, 머리카락, 또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악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삶의 가장 큰 고비를 함께했던 그곳 하일리겐슈타트는 베토벤에게 무척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여름철이 되면 종종 이곳을 찾곤 했는데요. 1803년 하일리겐슈타트 근교에서 여름을 보내며 영웅교향곡을 지었고 1817년 여름에도 이곳에 머물면서 합창교향곡을 구상했습니다. 이때 그가 살았던 파르플라츠 2번지는 지금은 호이리게로 바뀌었습니다. 호이리게는 포도농장 옆에 지어진 오스트리아 전통 선술집을 말하죠. 농장에서 딴 포도로 갓 만들어낸 와인을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베토벤도 이런 호이리게에서 와인 마시는 걸 무척 즐겼다고 해요. 한때 베토벤이 머물렀던 곳, 지금은 호이리게가 된 이곳에서 와인 한 잔 기울이면 마치 베토벤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하일리겐슈타트였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 55 영웅 가운데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콘 브리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베토벤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 55 영웅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하일리겐슈타트였습니다. 아, 주치의로부터 이제 영구적으로 청각을 잃게 될 겁니다. 이런 진단을 얻게 된 베토벤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 몇 마디를 적었던 그곳, 하지만 그곳에서 베토벤은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교향곡 3번 영웅을 지었고요. 그 이후로도 하일리겐슈타트를 들러서 여름을 보내곤 했던 베토벤의 어떤 절망과 또 다시 돌이킴, 일어섬, 도약이 있었던 그곳 하일리겐슈타트 음악 그리고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9029 쓰는 분 오늘 지치셨네요. 막내 차량으로 등교시키고 집에 왔는데 도서관에 반납할 책을 자기 방 책상 위에 두고 왔다고 연락이 와서 책 챙겨서 다시 학교로 가서 정문 경비실에 맡기고 방금 주차장에 왔습니다. 아이고 어이상실. 그래 엄마가 있는 이유가 이런 거지 뭐. 그러면서 아이고 참 9029 쓰는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9126 쓰는 분 드디어 제가 할미가 된다네요. 지난 주말에 아들이 며느리랑 와서 깜짝 쇼를 해줬다고. 이야 진짜 너무너무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아이고 참 9126 쓰는 분 축하드리고요. 우리 소중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저도 빌겠습니다. 정복임님 언니 처음으로 보네요. 오늘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에요. 22주년 남편이랑 같이 가정음악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래키고 싶다고. 항상 애써주는 남편에게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정복임님의 남편분 듣고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결혼기념일. 게르크 필립 텔레만입니다. 리코더와 기타를 위한 소나타 F장조 3개악장 구성이에요. 비바체, 라르고, 알레그로, 한스 마틴 린데, 리코더, 코나드 로고스니히의 기타 연주입니다.

게르크 필립 텔레만의 리코더와 기타를 위한 소나타 F장조였습니다. 비바체 라르고 알레그로, 한스 마르틴 린데의 리코더, 코나드 라고스니히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 10시 1분입니다.

영화 쉐브르의 우산 중에서 I'll Wait For You, 만투파니와 그의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철도원 중에서 당신에게 바침 라 데디코아떼 였어요. 카라벨리와 그의 그랜드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168하나 쓰는 분께서 청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기차 관련한 음악 쭉 이어서 들었었던 날 선곡표에 철도원 영화 주제곡은 없네요 하시면서 아니에요 잘 듣고 있어요 제 나이가 나오네요 하셨어요. 철도원이라는 영화 일본 영화와 이탈리아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나이가 나오네요 하셔서 이탈리아 영화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56년작 이 곡을 뜻하신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덕분에 또 잘 들었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영화 음악을 들으니까 그런 기분이 드네요. 2579 쓰는 분께서 신디 책 사려고 인터넷 서점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지금 읽기 좋은 책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어요. 사실 책 추천은 진짜 어렵잖아요. 저한테는 좋은 책이 어머 뭐 이런 책을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했는데 가방 안에 오늘 반납해야 되는 책이 있어서 이게 슈테판 스바이크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어떤가 하고 이렇게 다시 봤는데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37페이지에 이런 소제목 나에게 돈이란? 궁금하시죠? 슈테판 스바이크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나에게 돈이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2579 쓰는 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780 쓰는 분, 잔잔하게 신윤주 씨 목소리 듣다가 갑자기 최대로 볼륨 업 하셨다고 차 안이 반짝반짝. 아, 아까 반짝반짝 작은 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들으실 때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샵 9310으로 사연 또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아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펠릭스 멘데스 존입니다. 클라리넷 소나타 E플랫 장조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모데라토, 칼라이스타의 클라리넷, 페랭 보냐르의 피아노입니다.

칼라이스터의 클라리넷, 페링 보냐르의 피아노 연주로 맨델스존 클라리넷 소나타 E플랫 장조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셨습니다. 7426 쓰는 분, 윤주님 빗소리에 일찍 깼습니다. 아침 루틴대로 집밥하고 남편 도시락 싸고, 이야, 집밥에 도시락에 일단 100점 아닌가요, 이 정도면? 노트북 들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휴관이라 동네, 그러네요, 월요일이네요. 동네 카페 와서 밝고 화사한 에스프레소 한잔 마셨어요. 마셔요. 와, 밝고 화사한 에스프레소 뭐죠? 궁금하네요. 소식통에 따르면 빌라 주차장에 바퀴벌레 시체가 출몰했다고. 진짜. 아, 안 좋은데. 한동안 바퀴벌레 박멸에 신경 써야겠어요? 하시면서 바흐의 토카타프가를 청하셨습니다. 이 음악을 듣고 싶어 하게 된 이유가 분명한데요. 띠로리, 이거 아닌가요? 바퀴벌레 주련. 7426 쓰는 분. 아, 밝고 화사한 이디야 커피도 한 잔 드셔보시죠. 커피 보낼게요. 전지현님께서, 우와, 이건 진짜 찐인데. 저는 신은주 아나운서를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처음 만났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클래식 FM 처음으로 하게 된 프로가 당신의 밤과 음악이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기억하시죠? 이야, 전지현님. 저에게는 전지현님이 그 전지현님 같은 분입니다. 볼 때마다 깜짝깜짝, 오늘 오셨나? 전지현님. 아, 그렇군요. 7609 쓰는 분, 지금 신호대기 중인데요. 비가 잠깐 그쳐서 창문 열고 있습니다. 찻길이 젖어서 달리는 차들 소리가 마치 시냇물 소리 같아요. 촤, 이거 아닌가요? 촤디 생각나네요. 라디오 볼륨 올리고 잠깐 눈 감고 있으니까 계곡에서 듣고 있는 것 같다고. 7609 쓰는 분의 좋은 그 멋진 상상력으로 저도 시냇물 소리가 잠시 들렸습니다. 7609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보냅니다. 가정음악 10시 25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 최신 소식들을 담은 아침신문 읽어드려요. 공연과 음반, 음악계 동향과 화제가 된 사건들까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뉴스와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가정음악신문 지금 읽어드리죠.

가정음악신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내년 프라이봄 국제음악축제 개막 무대에 오릅니다. 1946년에 시작된 이후 유럽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자리 잡은 프라이봄 국제음악제, 해마다 5월 12일에 시작되죠. 체코의 국민음악가 스메타나의 서거일에 맞춰 열리는 이 개막 공연은 축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로 스메타나의 대표작 나의 조국이 연주되는 전통이 있어요. 2027년 82회째를 맞는 내년 축제 개막식, 야판 스웨덴 음악감독이 이끄는 서울시향이 연주를 맡게 됐습니다. 아시아 오케스트라로는 처음으로 개막공연 연주단체로 선정된 서울시향, 내년 5월 12일 프라하 시민회관 스메타나 홀에서 열리는 무대에서 전통에 따라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을 연주하면서 축제 화려한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KBS 교향악단의 창단 7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가 오는 7월 22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1956년에 창단한 KBS 교향악단, 과거 7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을 선언하는 의미로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는데요. 전통과 계승이라는 두 키워드를 내세운 이번 무대, 바흐 콜레기움 저펜의 상임 지휘자인 스즈키 마사토가 지휘를 맡고요.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임윤찬이 협연자로 나섭니다. 사제지간으로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두 피아니스트,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10번을 통해 밀도 높은 하모니를 들려줄 예정이고요. 그 밖에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 서곡, 드보르자기 교향곡 8번 등이 함께 연주됩니다.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가운데 첫 번째 곡 비셰흐라트 듣겠습니다. 야쿱 후루샤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의 연주, 2010년 5월 프라이봄 국제음악축제 개막공연 실황으로 전해드립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에서 첫 번째 곡 비셰흐라트, 야콥 후르샤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의 연주였습니다. 2010년 5월 프라하봄 국제음악축제 개막공연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향이 내년 프라하봄 페스티벌 개막공연을 맡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2382 쓰는 분께서 프라하봄 개막 공연을 맡은 서울시향도 또 역사를 자랑하는 KBS 교향악단도 정말 멋집니다. 뭐든 진짜 꾸준히 오래오래 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수영 8개월 차 오늘은 늘지도 않고 살도 안 빠지는 수영을 계속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가정음악 들으면서 그냥 계속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셨습니다. 2382 쓰는 분. 고맙습니다. 자, 가정음악신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앤서니 호킨스가 작곡가로 변신했습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요.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음악을 공부한 호킨스. 배우 활동만큼이나 작곡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최근 작곡가로서 데카 레이블과 전속 계약을 맺고 첫 음반 Life is a Dream을 녹음했습니다. 이 음반에는 구스타프 두다멜이 지휘를 맡았고 휘라모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세르주 디엠포, 첼리스트 그레고리오 니에토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함께 완성도를 더했습니다. 삶은 한낱 꿈이라는 의미를 담은 앨범 Life is a Dream. 60여 년간 그가 꾸준히 작곡해온 작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호킨스가 고향 마을을 회상하면서 쓴 Brecon Road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새롭게 녹음된 And the Waltz Goes On, 왈츠는 계속된다. 배우로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작곡한 The Dream, 꿈 등이 수록되었고요. 작곡가로서 앤서니 호킨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 음반 오는 8월 21일 발매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파리의 오페라 극장 발레 가르니에에서 보수 공사를 위한 점검 중에 납성분이 발견됐습니다. 1860년 나폴레옹 3세 시대에 건축된 발레 가르니에, 파리의 유서 깊은 오페라 무대인데요. 오래되어서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2년간 진행될 보수공사를 앞두고 사전 점검 중이었는데 건물 전체가 납으로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프랑스 문화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비와 오염 제거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고요. 이로 인해 당초 2년으로 예정됐던 공사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발표입니다. 내년부터 개보수에 들어가는 발레 가르니에 2032년이 되어서야 새로운 모습으로 공개될 예정이고요. 발레 가르니에 보수가 끝나는 대로 파리의 또 다른 극장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 약 2년간의 개보수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음악 신문이었습니다. 1958년 발레 가르니에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에서 카스타 디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역시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입니다. 조르주 세바스티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발레 가르니에에서 펼쳐진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 조르주 세바스티아니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에서 카스타 디바 정결한 여신 역시 칼라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역사가 쓰여졌고 그런데 내년부터 개보수에 들어가게 되는 발레 가르니에에 대한 소식 가정음악 신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네자네 아이디 쓰는 분께서 매일 아침 육아를 신가음과 함께하고 있는 육아대디라고 7월 23일이 어머니 생신인데 생신 선물로 26일 세종에서 열리는 조성진 콘서트를 예매했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어머니가 못 가시게 되어서 정말 아쉬워하고 계세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는 또 계속 연주를 할 거고 그러니까 아쉬움은 신청곡 생일 당일에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엔지니어 박기용,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서울시 양의 정기공연 수잔나 멜키의 슈베르트 그레이트가 7월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현대음악 연주단체 앙상블 앵테르 콩탕포랭의 음악감독인 수잔나 멜키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슈만이 발견하고 멘델스존이 초연한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 교향곡 9번 그레이트, 그리고 아내의 생일 선물로 작곡을 시작했지만 미연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난 버르톡의 마지막 작품인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협연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은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 실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립니다. 슈베르트의 웅장한 선율, 버르톡의 독특한 리듬을 수잔나 멜키의 치밀한 해석,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정교한 타건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연주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바둑, 장기, 오목 즐겨하는 분 있으신가요? 두 사람이 번갈아 말을 놓고 움직이는 이런 게임에서는 둘 중 한 사람이 반드시 이기거나 비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 제한 없이 두는 오목은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밝혀져 있지요. 그런데 바둑과 장기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장기를 지금도 바둑과 장기를 즐기는 것은 그 안에 아직 모르는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하루에만도 미리 알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순간들을 걱정보다는 기대에 조금 더 내어주면서 우리 앞에 놓일 다음 수를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쇼팽의 연습곡 작품 10의 1,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진경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한 마음으로 즐감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전수형님께서는 오프닝 들으시고 수영님 바둑 장기는 어렵다 적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다 어렵죠. 바둑도 어렵고 장기도 어렵고 쇼팽 에뛰드도 어렵고 아,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모두 힘내어서 월요일 하루 또 새로 시작된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울은 아침에 출근할 땐 진짜 아침 시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고요.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 시작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바로 월요일 코너 음악실 매거진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세요.

화제 클래식 뉴스와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1956년 창단 이래 곧 70돌을 맞이하는 KBS 교향악단이 특별한 연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소식부터 전할게요. 모레 수요일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 기념 특별 연주회가 열립니다. 1956년 12월 초대 상임 지휘자 임원직의 지휘로 60여 명의 단원들과 함께 첫 무대를 열었던 KBS 교향악단. 한국 유일의 방송 교향악단이자 국내 대표 오케스트라로 한국 클래식 음악의 성장과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하며 70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기념 연주회의 주제는 전통의 계승과 미래 세대의 성장입니다. 1962년 KBS 교향악단이 국내 초연했던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지오반니 서곡을 비롯해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10번, 드보르작 교향곡 8번을 선보인다고 해요. 바흐 콜레기움 재팬의 음악감독 스즈키 마사토가 지휘를 맡고 사제지간 피아니스트죠. 손민수와 임윤찬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에서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특히 스즈키 마사토와 임윤찬은 지난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내한 공연에서 자유분방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앙상블을 들려준 적 있기에 이번 공연에서도 그들의 합이 기대되네요. 모차르트 협주곡의 맑고 재기 발랄한 선율과 보헤미아 전원의 풍경을 닮은 드보르작의 교향곡까지 70년의 역사를 품고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밝고 희망찬 울림을 전할 무대입니다. 모차르트의 돈 지오반니 서곡 준비했습니다. 수종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2011년 4월 연주실황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돈지오반니 서곡이었습니다. 수종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2011년 4월 연주 실황 버전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애청자 김상민님께서 빈필보다 KBS 교향악단. 극찬인데요. 우리 교향악단 관계자분들 들으시면 감격하실 것 같은데. 아, 클래식을 오랜 기간 사랑한 한국인들에게는 참 따스한 고향 같은 KBS 교향악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단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케스트라와 대한민국 클래식의 눈부신 발전을 언제나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KBS 음악실 월요일 코너 음악실 매거진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에 평창 대관령음악제가 막을 올리죠. 주목할 만한 공연들 지금 소개합니다. 이번 주 평창 대관령음악제가 개막합니다. 강원도 평창의 자연 속에서 국내외 최정상 음악가들의 연주로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작품들을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어느새 여름을 대표하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4번,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선보입니다. 이튿날인 금요일 오후 4시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는 축제의 두 번째 콘서트 뿌리에서 피어나는 혁신이 열립니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악장 박지윤, 베르넨 슈타츠 카펠레 종신 부악장 박규민과 파가니니 24개 카프리스를 비올라로 전곡 녹음한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피에르 레네르,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해온 듀오 첼리스트 양성원 음악감독과 피아니스트 엔리코 빠체가 함께하는 올스타 실내악 공연인데요. 바흐 비올라 다간바와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3번, 멘델스존 피아노 3중주 2번, 브람스 피아노 5중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가운데 3악장 론도 비바체, 안드레스 시프의 피아노, 베르나르 타이팅크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이어서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3번, 그중 1악장 비바체를 조르디 사발의 비올라 다간바, 톤 쿠프만의 합시코드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가운데 3악장 론도 비바체,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베르나르 타이팅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비올라 다 감바와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3번 그중 1악장 비바체였습니다. 조르디 사발의 비올라 다 감바, 톤 쿠프만의 합시코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은희님께서 월요일 아침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으로 너무나 청량하게 이어지는 바흐 곡으로 마음을 정화하며 듣습니다. 적어주셨어요. 1958번 쓰시는 분 수영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네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콩창에서 뵙습니다. 좋은 오전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곧 점심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네요. 공숙경님께서는 평창 대관령 지명만으로도 시원하고 청량감이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름이죠. 그리고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이번 주에 개막하고요. 계속해서 음악제 소식 이어갑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는 축제의 네 번째 무대 친밀함에서 춤으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날은 수많은 젊은 음악가들을 길러낸 한국과 일본 명장들의 실내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도쿄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사와가츠키, 도호가쿠엔대학 학장을 역임한 첼리스트 스스미 쓰요시,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지낸 피아니스트 김대진이 함께 경험과 깊이가 묻어나는 무대를 선보일 텐데요.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그랑듀오,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드보르작 피아노 트리오 4번 눈키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4시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는 축제의 여섯 번째 무대인 대지에서 심장박동으로가 열립니다. 체코 실내악단 파벨 하스 콰르텟이 평소 듣기 힘들었던 20세기 체코 작곡가들의 작품을 집중 연주할 텐데요. 20대의 요절한 체코의 여성 작곡가 비테슬라바 카프랄로바의 현악 4중주 1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체코의 유대계 작곡가 파벨 하스의 현악 4중주 2번과 함께 드보르작 현악 4중주 12번 아메리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퍼커셔니스트 장클로드 장장브르가 함께합니다. 두 곡 감상하시죠. 먼저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그랑듀오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최혜은의 바이올린, 로베르토 쿨렉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12번 아메리칸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파벨 하스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12번 아메리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파벨 하스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그랜듀오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최예은의 바이올린 로베르트 쿨렉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끝곡이 되겠네요. 드뷔시의 내 손을 위한 작은 모음곡 그중 네 번째 곡 발레 강충모 김대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드뷔시의 내 손을 위한 작은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발레, 강충모, 김대진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끝곡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살롱 드 고잉홈 시간은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을 비롯해 고잉홈을 대표하는 음악가들과 함께 코플랜드와 브리튼의 음악들 만나볼게요. 20세기 음악의 지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내일 낮 11시에 인사드리죠.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는 승려들의 하안거 기간입니다. 여름하에 편안할 안, 머무를 거자를 쓰는 하안거는 산스크리트어 바르샤를 번역한 말인데요. 승려들이 인도의 우기에 자칫 작은 생물을 밟아 죽일 것을 염려해서 밖으로 나다니지 않고 칩거하면서 수행했던 전통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석 달간의 수행을 마친 뒤에는 자자일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묻는다는 뜻의 이 자자일에는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이 있는지를 주변에 물어보고 무례를 사과하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허물을 떨쳐내는 이 의식이 오랜 수행을 마치는 근사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오를 뉘우칠 때에야 가벼워지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안거에 드는 승려는 아니지만 나만의 자자일을 보내면 어떨까요? 지난 잘못은 무엇이 있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마음의 무거움을 떨쳐내는 날 말이죠.

바흐의 눈뜨라 부르는 소리에 있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모리스 앙드레의 트럼펫과 장 프랑스와 바야르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승려들이 하얀 거를 마치고 나서 갖는 자자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스스로 묻다라는 뜻의 이 자자라는 의식, 기독교의 속죄와는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의미 있는 의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왠지 모르게 무거울 때 이 의식을 살짝 빌려와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할 곳은 없었나? 내가 무슨 잘못들을 했었나? 주로 많은 잘못들을 하지만 기억을 못하는 게 대다수겠죠. 그래도 기억하는 잘못만큼이라도 그래도 그때 미안했다라는 한마디로는 또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하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미님께서도 오늘 첫 곡부터 너무 좋아서 힘이 납니다. 이번 주도 잘 부탁합니다 하셨고 가인님도 자자일의 시간을 가져봐야겠네요 하셨고 수란님 나가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생생 들으면서 머뭅니다 하셨고 인서님은 워커홀릭이었던 바흐, 묵묵한 한 주를 빼곡히 보냈던 바흐의 일상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힘내보신다고요. 혜수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하한 거 중 맞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이 하한 거만 끝나면 폭우 속에서도 기어이 가신다네요 하셨는데요. 또 5940번 쓰시는 분은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생글 시작하자마자 남깁니다. 어제 청취자 수요조사 관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생생클래식 2시간 다 듣는다고 응답했어요. 그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 많다는 뜻이겠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생생한 분위기에 클래식 선곡 덕분에 늘 잘 듣고 계시다고요. 이런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으니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5940번 쓰시는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케리니의 미뉴엣 준비했습니다. 듀엘의 연주로 들으실 텐데요. 크로스오버 바이올린 듀오죠. 그렉 스콧과 크랙 오웬이 구성원인 듀엘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드비엔니의 플루트 협주곡 8번 G장조 가운데 3악장 템포 디 폴로네즈까지 들었습니다. 제임스 컬웨이의 플루트과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보케리니의 미뉴엣이었습니다. 듀엘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곡 들으니까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이잖아요. 4189번 쓰시는 분. 보케리니 미뉴엣이 그런 안내 방송에 참 많이 쓰였죠. 승우님도 영어 듣기 평가 오프닝이 생각나는데요. 언제 들어도 좋은 곡이네요 하셨는데. 아, 영어를 잘하셨던 것으로. 그리고 5940번 쓰시는 분도 고등학교 수능시험 듣기평가 안내방송에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셨고요. 조용한 음악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병국님 그리고 비오는 월요일 산책 중에 생크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1108번 쓰시는 분 그리고 마침 또 이 곡을 연습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9094번 쓰시는 분. 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시동 끄고 온전히 곡을 감상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아, 바이올린 맹렬히도 연습을 하고 계시군요. 이 곡 참 그 청량하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곡이잖아요.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첫 곡들 이렇게 좀 화사한 곡들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오늘 생방송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입니다. 유튜브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 클래식 검색하시면 저희랑 보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아마 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콩으로도 카메라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재경님께서 오늘 제가 하얀 옷을 입었더니 아주 하얘 보였나 봐요. 감사합니다. 화사해 보였다니까 다행이네요. 아, 은근히 이제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 신경이 쓰여요. 제가 월요일에 항상 검은 옷을 많이 입는데 검은색 옷을 좀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KBS 콩이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도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커피 쿠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이번에 들을 곡은 디터 스토르프의 하프 협주곡 A단조입니다. 원래 이 곡은 디터 스토르프가 합시코드 협주곡으로 작곡했는데 후에 독일의 작곡가인 카를 헤르만 필리가 하프 협주곡으로 편곡해서 이렇게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고요. 마리사 로블라스의 하프,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비터스토르프의 하프 협주곡 A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였습니다. 마리사 로블라스의 하프,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9126번 쓰시는

분 복숭아랑 자두 농사 짓는 분이 장마 때문에 흠이 많이 나서 그냥 주셨는데요. 정리하느라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힘이 듭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제가 더 기운을 내야겠습니다. 저 오늘 목 상태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더 밝은 목소리로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8701번 쓰시는 분, 빗소리가 그치지 않는 월요일입니다. 밭에 창고 처마 구석에 작은 새알 4개를 발견했습니다. 어미가 잘 품어줘서 날이 맑은 어느 날 아침 하늘로 함께 날아오르기를 바라면서 음악에 취하고 있어요 하셨고, 6005번 쓰시는 분, 내일 생일이라고요. 축하드려요. 근데 비도 많이 오고 아이들 방학 시작이라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내일 아침에 기분 좋게 눈 뜨려고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그럼요. 많이 많이 축하드리면서 미리 생일 선물 보내드릴게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4924번 쓰시는 분, 빗소리 들으면서 한국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 칠순의 할머니입니다. 지연 씨가 주는 커피 먹으면 진도가 쑥쑥 나갈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럼요. 안 드릴 수 없죠. 두 분께 커피 드리고요. 6809번 쓰시는 분, 집콕하는 날에는 항상 채널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셨고, 종이님도 콩을 처음 심었을 때가 2018년인데요. 지연 씨가 가고 수영 하나, 진연 하나 거치고 다시 원대 복귀했습니다 하셨는데, 오랜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쾌 448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왜 이 곡을 들으면 뭐 지능이 좋아진다, 심신이 안정된다 하는 이른바 모차르트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에 사용됐던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실험에 사용됐던 부분은 1악장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3악장. 그래도 지능이 좋아지는지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몰토 알레그로입니다. 잉그리드 헤블러와 루드비히 호프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쾌 448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레그로였습니다. 잉그리드 헤블러와 루드비그 호프만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혁수님이 심신 안정 쑥쑥 되는 것 같다고 그 모차르트 효과라는 생각을 하고 들으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효과라면 효과이죠. 아, 생생클래식의 계보에 대해서 다시 말씀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는데 맞아요. 예전에 장일범 씨도 했던 것 같고 카이 씨도 승희 씨도 했었죠. 아, 제가 맡았을 때 이제 처음 생생클래식이 2시간으로 확대 개편이 돼서 그 첫 번째 진행자는 저였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에는 구노의 파우스트 가운데 왈츠 준비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서곡, 디 플래더마우스 서곡이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가운데 왈츠였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지연님께서 점심엔 왈츠가 제격이죠 하셨고요. 442번 쓰시는 분, 통증으로 무겁던 침상 위 구노의 왈츠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역시 이렇게 좀 귀에 익은 음악들은 저절로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박쥐 서곡은 또 워낙에 오페레타 전반에 나오는 멜로디들, 또 왈츠 선율을 압축해 놓은 그런 인기곡 메들리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라서 더 많이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저도 좀 날씨 탓인지 아니 컨디션 탓인지 조금 처지려고 할 때 이런 왈츠 곡 들으면 힘이 북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명숙님께서 지연 씨, 정오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된 요즘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국님도 좀 신난다고 하셨고 6834번 쓰시는 분, 첫째 어린이집 보내고 80일 된 둘째, 셋째 쌍둥이 공주들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과 지연 씨가 함께하니까 저도 아가들도 마음이 편안하니 좋네요. 어른 말소리가 듣고 싶어서 클래식 FM 틀었는데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아가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른들이 쓰는 단어를 좀 잊어버리고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라디오의 힘을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317번 쓰시는 분, 무더운 날씨지만 바람이 불어서 땀을 닦아주는 기분입니다. 생크리 있어서 즐거운 월요일이에요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 힘나는 분위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입니다.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이집트의 영광이었습니다. 베른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음악으로 기운이 나네요. 은하님 그리고 한국님께서는 콩은 항상 틀어놓고 듣기만 했는데 수고한다는 말 한번 못한 게 미안하네요. 정말 모든 분들의 수고로 귀가 호강합니다 하셨는데요. 우리의 매 순간은 누군가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5017번 쓰시는 분 전쟁 승리 후에 각종 노획물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눈이 즐거운 신이라고 오페라의 장면을 또 떠올리면서 들으셨군요. 그리고 연민님께서는 요즘 중2 딸이 저에게 치와와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남편과 대응하느라 너무나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셨는데 중2가 또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지나고 계시군요. 제가 다른 건 드릴 게 없고 음악 신청해 주시면 꼭 신경 써서 같이 들으실 수 있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1439번 쓰시는 분, 훌륭한 작품을 보고 있으면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멋진 디자인의 물건을 봐도 아름답고 음표로 된 악보를 연주하는 소리도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저 매일 구내식당 점심 먹고 들어오면 오후 1시까지 그 아름다움에 젖어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군요. 의자에 기대서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눈꺼풀에 눈물도 고이고 참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생생 클래식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이번 주에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이번 주 선물은 서울시향의 광복절 기념 음악회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야판스 바데네지 비로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이 연주되는데요. 서울시향과 함께 소프라노 최지은, 메조소프라노 이하경, 테너 손지훈과 바리톤 김기훈, 그리고 국립합창단이 무대에 오릅니다. 8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세종대극장에서 열리는 이 공연,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에 선물 신청방에 사연과 함께 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10분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선물해 드리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8세 이상 관람가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4분입니다.
1: 생생클래식
2: 내나
3: 12시 산뜻한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클래식 생생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화가들은 때로 뮤즈에게서 영감과 창조력을 얻지요. 그런데 피카소처럼 뮤즈가 계속해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내 클로틸데를 그렸던 화가 호아킨 소로야가 그랬고요. 아내 갈라를 여신처럼 묘사했던 화가 살바도르 달리도 후자에 속하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현대 미술가 가운데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아내 에이다를 200점 넘게 그렸고 100세에 가까워진 지금도 계속 그리고 있는 화가 알렉스 카츠입니다. 미국의 구상 회화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인 알렉스 카츠. 그가 생물학자였던 에이다 델 모로를 만난 건 30살이었던 1957년 가을이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행사에서 만난 둘은 서로가 인연임을 알아보고 빠르게 가까워졌고요. 채 두 계절을 넘기지 않고 이듬해 2월 결혼합니다. 사실 알렉스 카츠는 이전까지 풍경화를 주로 그렸는데요. 에이다를 만난 후에 관심이 인물화, 특히 에이다의 초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알렉스 카츠는 에이다를 두고 도톰한 입술에 짧은 코, 큰 눈이 조화된 미인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미스 아메리카가 될 만한 인물이라고 말했는데요. 그의 그림 속에 묘사된 에이다는 분명 아름답고 감각적이지만 그렇다고 미화된 모습은 아닙니다. 주로 무표정하고 이따금 웃는 도시인의 모습이죠. 알렉스 카츠는 인물의 얼굴만을 확대해서 그리는 경우도 많았지만 때로는 상반신 또는 전신을 캔버스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림 속에서 에이다의 몸짓은 무척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가까운 이의 곁에 있을 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사실 알렉스 카츠는 이전까지는 풍경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에이다를 만난 후에 관심이 인물화, 특히 에이다의 초상으로 옮겨가게 된 건데요. 알렉스는 그 후에 줄곧 화폭에 에이다를 담았습니다. 처음 만나던 그해 1957년에는 검은 스웨터를 입고 약간은 경직돼 있는 모습의 에이다를 그렸고요. 이후에는 세련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에이다와 빗속에서 파란 우산을 들고 있는 에이다, 빨간 배경 속에서 웃음 짓고 있는 에이다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죠. 참 근사한 건 그렇게 캔버스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에이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앞머리가 회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과 점점 더 은발에 가까워져가는 모습까지도 말이죠. 아내니까 아무래도 모델이 돼달라고 부탁하기도 쉽긴 했겠지만 이렇게 끈질기게 한 사람을 응시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작가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니까 아름다운 거다. 알렉스 카츠의 그림 속 에이다가 아름다워 보인다면 그건 작가의 눈이라는 사랑의 필터를 거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3169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알가의 사랑의 인사. 16개월 딸 키우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아이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다시 시작하면 되겠구나 하는 용기도 배우게 되네요. 아이를 키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과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지한왕의 첼로와 웨란주쇼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리는 건네는 사랑의 인사였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아내인 에이다를 뮤즈로 삼았던 화가 알렉스 카츠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서울 한남동의 타데우스 로파 갤러리에서 바로 이 화가 알렉스 카츠의 작품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에이다를 그린 작품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의 시원시원한 여름을 닮은 그런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인물화도 그렸지만 꽃도 많이 그린 화가거든요. 피서하듯이 큼직한 꽃 그림 많이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0504번 쓰시는 분, 부부는 부모를 대신해서 영원히 나를 관찰하고 기억하는 사람이라죠. 저도 알렉스 카츠 같은 애정 필터를 낀 관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거 보니 그 필터가 필수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7808번 쓰시는 분은 오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배달 전문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이 가장 바쁩니다. 지금 새벽부터 부산 떨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음악 듣고 있습니다. 아, 또 습도가 높은 이런 날에는 지치지 않게 저희가 또 음악으로 계속해서 기운을 시원한 한기를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영민님께서는 지현씨 어젯밤에 비엔나 썸머나이 콘서트 보셨나요? 조금 일찍 자려고 누웠다가 아이들이 알려줘서 얼른 감상했는데요. 맞아요. 저 꼭 가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콘서트 보러 갔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막내 아이를 잃어버려서 그 넓은 쉔부른 궁전 정원을 1시간 넘게 아이를 찾아 헤매던 악몽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하셨는데 너무 아찔한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과 잊지 못할 영원히 아마 아이들이 중년이 돼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 그때 그랬었지 하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오셨군요. 그리고 커피 쿠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9003번 쓰시는 분, 영국 여행하고 돌아와서 다시 일상입니다. 일상의 심심함, 그렇지만 또 여행과는 다른 평온함과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하시면서 여행 갔다 오는 건 좋았는데 감기 걸리셨나 봐요. 9003번 쓰시는 분, 따뜻한 차 한잔 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1761번 쓰시는 분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길인데요. 선생님께 칭찬받았습니다.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칭찬 들으니까 힘나네요. 열심히 노력해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동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연 씨의 목소리로 응원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도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761번 쓰시는 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기가 느껴지는 시원한 곡들 전해드립니다. 9717번 쓰시는 분이 너무 덥다고 청해주신 쇼팽의 아뛰드 작품 25의 11번 겨울바람 임윤찬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곡들이었죠. 9717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쇼팽의 에투드 작품 25의 11 겨울바람 임윤찬의 정말 서늘한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프랑스와 라이의 러브스토리 가운데 스노우 프롤릭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들었고 스피리도프의 스노우스톰 가운데 트로이카 들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페도시예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병조님께서 스피리도프라길래 당연히 올드로망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트로이카였군요 하셨어요. 이 트로이카는 그 러시아의 전통 겨울 마차잖아요. 이 트로이카가 눈보라를 뚫고 무섭게 질주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런 곡인데 푸시킨의 단편 소설인 눈보라를 바탕으로 한 곡이죠. 동명의 그 영화 음악으로도 쓰였던 러시아의 겨울이 눈앞에 그려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6141번 쓰시는 분 선곡이 모두 시원하네요. 입맛이 없어서 죽을 끓여 먹었더니 땀이 송송합니다. 이열치열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럴 때일수록 좀 뜨끈한 거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밖은 너무 덥고 안은 또 이 냉방기 때문에 감기와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계시겠죠. 그리고 4516번 쓰시는 분 하루 종일 클래식 FM 듣는 우리 강아지 입원시키고 마음이 우울했는데요. 겨울바람 듣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하셨고 어쩜 이렇게 서늘하게 음으로 겨울바람을 표현했을까요 하시면서 8046번 쓰시는 분도 문자 주셨습니다. 에버그린님도 아까부터 기대하고 계세요. 아까부터 선곡 레벨이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곡들 미리 보시고 계속 기다려 주셨는데요.

아, 해임님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목 감기까지 걸려서 너무 힘든 요즘입니다. 생생 클래식 들으면서 태교도 하고 있는데요. 빨리 감기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 클래식을 들으며 낮잠 자는 상상도 해봅니다 하셨어요. 낮잠 자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전해드릴 음악은 좀 더위가 가시는 그런 곡. 아까부터 또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작품 26번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야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작품 26번이었습니다. 네메이르 비가 지미하는 여태버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3261번 쓰시는 분, 오늘 선곡의 부제는 덥고 습한 날씨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답니다. 엄지척이에요 하셨고, 얼음나라로 환승하고 있습니다. 은희님. 그리고 승무님께서 고난을 이겨내는 대지의 숨결, 이 곡 들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에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봅니다. 하셨어요. 그냥 서늘한 게 아니라 빙하급 시원함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다라토, 필립 앙트레몽의 피아노, 유진 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다라토였습니다. 필리방 트라몽의 피아노 유지 노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어요. 주흥님께서 몸이 좀 안 좋은데 몸살 기운이 있어요. 클래식 들으니까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선주님께서 앙트레몽 연주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셨고 2부 선곡은 네바다 사막에서 산타 만난 듯 너무나 좋습니다 하셨고 나모님께서는 힘들게 힘들게 가입에 성공한 70대 할아버지입니다. 억울해서라도 자주 글을 올리려고요 하셨는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끝곡은 리차드 로저스의 My Favorite Things입니다. 요요마의 첼로, 크리스 보트의 트럼펫 연주입니다.

리차드 로저스의 My Favorite Things였습니다. 요요마의 첼로, 크리스 버트의 트럼펫 연주. 이렇게 또 분위기 있는 My Favorite Things. 즐기셨죠? 재경님께서도 이렇게 비 오는 날 부르죠. 영화에서도 하셨고 명숙님도 단순하게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요 하셨는데 아 크리스 보트의 그 안개 낀 것 같은 그 연주 너무 좋았고요. 생생 클래식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박기용,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0: 서울시향의 정기공연 수잔나 멜키의 슈베르트 그레이트가 7월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현대음악 연주단체 앙상블 앵테르 콩탕포랭의 음악감독인 수잔나 멜키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슈만이 발견하고 맨델스존이 초연한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 교향곡 9번 그레이트 그리고 아내의 생일 선물로 작곡을 시작했지만 미완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난 버르톡의 마지막 작품인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협연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은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 실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립니다. 슈베르트의 웅장한 선율, 버르톡의 독특한 리듬을 수잔나 멜키의 치밀한 해석,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정교한 타건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연주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람 하차투리안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초,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안탈 도라테가 주요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B장조 도이치 번호 575,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의 관현악 모음곡 A단조 작품 번호 322, 리엔 포스쿨리엔이 지휘하는 라르파 페스탄테의 연주입니다.

크리스토프 그라프너의 오버처 수트라고 돼 있는데요. 관현악 모음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단조 그라프너 작품 번호 322 리안 포스쿨리엔이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 연주 명연주 명반 오늘 첫 곡 바로크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곡도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요.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비장조 도이치 번호 575 준비했습니다.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뭔가 수줍은 듯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B장조 도이치번호 575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연주 들어보면 브랜데를 많이 연상시키죠?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이어서 장 필립 라모의 가보트,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장 필립 라모의 가보트,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방 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카차투리안의 바이올린 협주곡 준비했습니다. 1933년 모스크바 음악원을 졸업한 카차투리안, 교향곡 1번을 졸업작품으로 쓰게 되죠. 학생 시절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회적 활동의 최초의 작품이기도 했죠. 1935년 피아노 협주곡 2단조를 발표했는데요. 이색적인 어떤 민족적인 작품, 상당히 화제에 올랐습니다.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감상하실 바이올린 협주곡 1940년 작품을 발표해서 스탈린상 2등상을 수상합니다. 국내외에 이제 자신의 명성을 확고하게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작품은 토속성 또는 민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생명력이 작품의 근간이 되고 또 동시에 음악의 흐름 그 자체의 어떤 역동감 같은 것이 기본입니다.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시카와 어떤 공통적인 그런 원시성을 갖고 있고 그 영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르토크나 스트라빈스키의 어떤 현대적인 충격파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 그루지아 소수민족인 아르메니아인 또는 다른 민족의 음악적 어떤 어법을 세계 음악의 예술작품으로 등장시킨 업적은 극히 큰 그런 그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민족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포석이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감상하실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도입부부터 정말 원시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람 하차투리안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헨릭 셔링의 바이올린, 안탈 도라테가 주요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4년 레코딩입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민속음악을 근간으로 작품을 썼던 아람 하차투리안이었습니다.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안탈 도라티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4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 곡은 원래 다비드 오이스트라크한테 헌정이 됐죠. 초연도 그가 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음반으로 또 이야기하지만 코간의 명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음질 좋은 헬릭 쉐링의 연주도 뛰어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은 분위기를 바꿔서요.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B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1 준비했습니다. 칼 리터가 주연하는 미넨바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비플라트 장조 바흐 작품번호 1051 칼 리히터가 지휘하는 밀렌바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언 유명음악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느 비오는 날 난 쇼팽의 약을 구하러 팔마로 내려갔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밤길을 헤매며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잠들지 못한 채 피아노 앞에 앉아있다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사랑하는 조르주, 내 앞에 있는 게 정말 당신인가요? 난 방금 당신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환영을 봤습니다. 내 가슴 위로도 얼음처럼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쇼팽의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드의 회고록, 마요르카에서의 겨울에 전해지는 한 장면입니다. 그날 태어난 음악이 바로 빗방울 전주곡이었다고 하죠. 폭우가 쏟아지던 밤, 무사히 돌아온 쌍드를 바라보며 쇼팽은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일요일만 제외하고 내내 비 소식이 있나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의 마음은 무사히 돌아온 이를 바라보는 안도의 순간으로 채워보고 싶어집니다. 가슴 위로 얼음 같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일 없이 비는 내려도 서로의 무사함에 안도할 수 있는 한 주, 그런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7월 20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쇼팽의 얘기로 오프닝 채워드렸고요. 이어서 프레드릭 쇼팽이 남긴 유일한 가곡집. 아, 정말 그래서 진짜 귀중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19개의 폴란드 노래 작품 번호 74 중에서 11번째 곡이었습니다. The Lovers, 연인들. 이 폴란드 노래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집입니다. 이 연인들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슬픈 가사의 노래였어요.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크루작, 넬슨 게르너의 피아노 연주로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박봉용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네요. 월요일에 중압감이 더 배가 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이럴 때는 글쎄요. 음악이 또 효과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강영실님께서는 비가 올 땐 차 안에서 논할 듣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부지방은 또 생각보다 비는 적게 내리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또 충분한 강수량이 필요한 것도 있고 이 장마가 그렇게 불청객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비 피해는 없이 메마른 대지를 충분히 적셔줄 만큼만 내리고 지나가길, 잔뜩 찌푸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이번엔 러시아 예술가곡 들어보시죠. 또 이런 날씨에 러시아 예술가곡이 딱인 것 같고요. 표트르 차이콥스키, 19세기 작곡가죠. None but the lonely heart, 오직 외로움 아는 이만이. 작품 번호 626 감상하시겠습니다. 괴테의 시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가사에 곡을 붙였어요.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내 아픔 알리라. 남모를 외로움과 고독을 애절한 선율로 표현한 이 러시아 예술가곡의 대표작입니다. 바리톤 드미트리 흐버로스톱스키, 이바리 일리아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러시아에서 체코로 건너왔습니다. 19세기 체코 작곡가 안토닌 드볼작의 Songs My Mother Taught Me,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이 가곡집 집시의 노래 작품 번호 55 중에서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봤죠. 새 아이를 연달아 잃고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살아갈 힘과 위안을 얻는 노래. 부모가 돼봐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드볼작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짐작해보게 됩니다. 늙으신 어머니 내게 그 노래 가르쳐 주실 때 눈물이 곱게 맺혔었지. 이제 내 어린 자녀에게 그 노래 들려주노라니 내 뺨 위로 한없이 눈물 흘러내리네.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러시아 예술가곡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작품이었습니다. 오직 외로움 아는 이만희, 작품 번호 626.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우리 병조은님께서, 아 그러네요. 정말 딱 일맥상통하는 그 우리 가요 제목이네요. 바리톤 드미트리 흐버로스톱스키가 불렀고요. 이바리 일리아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제가 러시아 예술가곡 이 차이콥스키의 작품 듣자고 하면서 이 잔뜩 찌푸린 날씨에 어울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 남부지방의 날씨 상황을 제가 고려하지 않은 멘트였음을 죄송합니다. 이 공숙경님 계신 익산지방은 지금 비기엔 오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다고, 그리고 또 박명근님은 두바이에서, 해가 쨍쨍한 두바이에서 인사드린다고. 아이고, 거기는 엄청 덥겠죠?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 이어드립니다. 소뇨 다모레, 이 사랑의 꿈 이탈리아어 버전입니다.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 이탈리아어 버전이었습니다.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불렀습니다. 최석근님, 아까 오직 외로움 아는 이만희 들으시고 오직 졸리움을 아는 이만희 이 시간까지 버티며 노나를 듣는 나의 노날 사랑을 알리라. 최석근님은 정말 진한 노날 사랑이시죠. 지금 거기는 자정이 넘었을 텐데 끝까지 들으시라는 당부는 못 드리고 다음 곡까지는 꼭 듣고 주무시길. 다음 곡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이름들이 눈에 띄어서요. 윤양규님, 지향영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신 거죠? 무소식이 희소식이었던 거 맞죠? 이진희님, 비가 그치고 공기가 시원해졌어요. 창문 여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고 노날과 함께 갠 걸로. 이야, 노날이 그런 엄청난 힘이 있나요? 임태희님, 콩님들 컨디션은 소연 아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다음 곡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로고 먼저 들으시고요.

캐나다 출신의 음유 시인이죠. 레너드 코엔의 Famous Blue Raincoat이었습니다. 저처럼 이 팝가수, 그녀의 음성하고도 참 잘 어울렸는데 조금은 우울하고 어두운 듯한 그 제니퍼 원스의 음성으로 이 곡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고음악 악기로 반주를 한 버전이었습니다. 가수 조엘 프레데릭센과 엠마 리사 루의 하모니로 함께했고요. 앙상블 피닉스 뮌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돈 카를로 중에서 에볼리 공녀의 매혹적인 아리아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네이 지아르딘 델 벨로 사라친 오스텔로 사라센 궁전의 정원에서 일명 베일의 노래입니다. 이 돈 카를로 왕자를 남몰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녀의 매혹적인 노래인데 하지만 이 왕자의 눈길은 자신의 약혼녀였던 이제는 또 왕비가 된 엘리자베트를 향해 있죠. 메조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 줄리아노 까렐라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스웨덴 국왕 구스타브 3세 암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죠. 가면 무도회. 사실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사건을 그대로 쓰진 않았고요. 이 주인공이 보스턴, 그러니까 미국의 총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 보스턴 총독 리카르도의 아리아 방금 들으셨어요. 마세메 포르자 베르다르띠, 영원히 그녀를 잃는다 해도. 친구 레나토의 아내 아멜리아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결국 친구 부부를 떠나보내야겠다. 가슴 아프게 마음 먹으면서 부르는 절절한 노래였습니다. 한데 이 속마음을 알리 없는 친구 레나토는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요. 오페라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에드워드 다운스가 지휘하는 빈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의 이 베르디의 비극 오페라 돈 까를로였습니다. 그 중에서 에볼리 궁녀가 부르는 사라센 궁전의 정원에서 일명 베일의 노래였습니다. 이 비뚤어진 돈 까를로 왕자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질투로 인해 그녀는 엘리자베트 왕비와 돈 까를로 왕자를 모함하게 되고요. 결국 이 작품 역시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메조소프라노 베셀리

티나 카사로바가 불렀고요. 줄리아노 가릴라가 지휘하는 미넨방송 경악단의 연주였습니다. 훈멜의 티롤풍의 노래와 변주 작품번호 118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신틸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8, 19세기 오스트리아 작곡가 요한 훈멜의 티롤풍의 노래와 변주 작품 번호 118이었습니다. 황성희 님께서 중간에 요들 속 느낌도 하셨는데 딩동댕동입니다. 빈의 고전파답게 알프스 티롤 지방의 민요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마저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센틸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파로 이어집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폭풍으로 시작해서 평화로 끝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템페스트. 거센 폭풍

0: 새로 바뀌는 작품이죠. 거센 폭풍이라는 뜻의 제목처럼 마법으로 일으킨 폭풍 속에서 시작해 결국 용서와 화해에 이르는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걸작으로 간략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밀라노 공작 프로스페로는 동생 안토니오의 배신으로 어린 딸 미란다와 함께 바다에 버려진다. 두 사람은 살아남아 외딴 섬에 도착하고 프로스페로는 학문과 마법을 익혀 섬의 주인이 된다. 12년 뒤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섬 근처를 지나가자 그는 폭풍을 일으켜 배를 난파시키고 모두를 섬으로 불러들인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데 있었다. 프로스페로는 딸 미란다와 나폴리 왕자 페르디난드를 맺어주고 마침내 스스로 마법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프로스페로를 돕는 존재가 바로 에어리얼, 공기의 정령입니다. 공기의 정령답게 에어리얼의 소망은 오직 하나, 자유죠. 에어리얼은 프로스페로에게 늘 자유를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프로스페로는 조금만 더 마지막 일만 끝나면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자신의 일을 돕게 하는데요. 사실 에어리얼이 프로스페로를 섬기게 된 이유도 이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섬에 살던 마녀 시코락스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나무 속에 갇혀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에어리얼을 바로 프로스페로가 마법으로 구해줬죠. 마침내 마지막 임무만 남은 에어리얼. 에어리얼은 앞으로 살아갈 자유로운 세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벌이 꿀을 빠는 곳에서 나도 함께 꿀을 마시고 앵초꽃의 종 모양 꽃받침 속에 누워 쉬네. 올빼미가 우는 밤이면 그곳에 몸을 숨기고 박쥐의 등에 올라타 여름을 따라 즐겁게 날아가네. 즐겁게 즐겁게 이제 난 살아가리. 꽃이 만발한 나뭇가지 아래에서. 노래가 끝나면 프로스페로는 마지막 임무를 내리죠. 그래, 그게 바로 내 사랑스러운 에어리얼이구나. 네가 떠나면 그리울 거다. 하지만 이제 곧 넌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좋아, 좋아. 이제 됐다. 보이지 않는 지금 모습 그대로 왕의 배로 가거라. 갑판 아래에는 선원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이다. 선장과 갑판장은 깨워서 이곳으로 데려오너라. 부탁한다. 지금 곧. 자유를 눈앞에 둔 에어리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람을 가리며 날아갔다가 당신의 맥박이 두 번 뛰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에어리얼. 그러니까 벌이 꿀을 빠는 곳이란 단순히 꽃밭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에어리얼이 꿈꾸는 자유로운 자연의 세계. 속박에서 벗어난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 노래 로버트 존슨의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위해 작곡한 극음악 벌이 꿀을 빠는 곳 Where the Bee Sucks입니다.
1: Where the bee sucks, there's a hive. In the cowslips, there I lie. There I couch when owls do cry.

로버트 존슨의 벌이 꿀을 따는 것.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와 베이스 데이빗 토머스의 하모니, 앤서니 룰리의 루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역시 셰익스피어의 시를 바탕으로 한 요제프 하이든의 작품 오늘 끝곡입니다. She Never Told Her Love.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마당 끝 치자나무 드문 흰꽃 옆에 노방 깨끼저고리 맵시 있게 입으시고 낮은 사투리로 나를 찾으시던 외할머니. 내 어린 여름방학을 치장해 주셨네. 반딧불 어지러워 잠이 오지 않던 밤도 외할머니 신명난 다듬이 소리같이 그립네. 마종기 시인의 외할머니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면 찾아가던 외갓집. 그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보낸 여름밤이 그립다고 노래하네요. 여러분에게도 방학마다 찾아가던 할머니 댁이 있으신지요? 반딧불 어지러워 잠 못 들던 밤, 할머니 다듬이 소리 신명나던 밤, 시인은 그런 밤이 그립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맘때면 어떤 여름밤이 가장 그리우신가요? 최준 작곡 평창의 밤하늘, 서준흥의 아쟁과 최준의 피아노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최준 작곡의 평창의 밤하늘, 서준웅의 아쟁과 최준의 피아노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마종기 시인의 외할머니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의 추억을 만들어주셨던 할머니를 노래한 시였죠. 방학 없는 날들을 보내야 하는 어른들에게 여름방학의 기억은 깊고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 기억 한켠에는 그리운 사람이 있어서 더 그렇겠죠. FM 풍류마을 오늘도 한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 하실 텐데요. 엄형섭님께서 더운 여름 쉼 같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 남겨주시면서 프론티어 듣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리운 사람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간, 류영선 작곡의 외할머니 한 곡 들려드리고 또 청하신 곡 보내드리죠. 양방원 작곡의 프론티어입니다.

FM풍류 마을 먼저 류영선 작곡 외할머니, 안은경의 피리와 정혜심의 가야금, 박경민의 대금연주, 신현정의 건반과 신창열의 타악연주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엄형섭님께서 청해 주신 양방원 작곡 프론티어, 양방원의 피아노와 장작 타악그룹 프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목판으로 책을 찍을 때 글자를 판에 새기는 사람을 각자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각수, 각공이라고도 했죠. 글을 잘 지은 사람의 이름도 알려져 있고 글씨를 잘 쓴

사람의 이름도 후세에 전해지는데 글씨를 새긴 사람의 이름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각자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민간인도 물론 있었지만 승려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찰에서는 불경을 목판으로 찍어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승려이자 각자장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들은 각수승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조선 후기학자 이수광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가야산의 늙은 각수승 묘수는 재주가 뛰어나지만 성품은 순박하지. 글씨 새기는 것이 이번 생의 업이고 승려 노릇은 오히려 허울 뿐이라네. 각수승 묘순. 그는 이수광과 친분이 있었던 덕분에 이렇게 시 한 구절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네요. 글씨를 잘 새기는 각수승들은 선비, 학자들과도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선비들이 문집을 낼 때 각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조선 왕실 의궤를 보면 행사에 동원된 각수들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국가행사에서도 그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그 방대한 8만 대장경을 새길 때에는 얼마나 많은 각수들이 그 일을 했을까요? 신라의 목판본 무구정광 다란이경은 또 어떤 각수의 손에서 탄생했을까요? 오래된 목판본 책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책을 지은 사람과 함께 그 글자를 새긴 사람들의 수고를 함께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헌천수 김정승의 퉁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김수철 작곡 8만 대장경 중에서 2장 전장에서 준비했습니다. 최성훈의 피리와 백인영의 아쟁, 김수철의 신디사이저,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김수철 작곡 팔만대장경 중에서 2장 전장에서 듣고 왔습니다. 최성은의 피리와 백인영의 아쟁, 김수철의 신디사이저,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박유륜 작곡 다우산매 함께 하실 텐데요. 섣달 금음에 초막으로 찾아온 친구와 따끈한 녹차를 마시던 추억을 그린 곡입니다. 한국 장작음악연구회 연주로 함께 하시죠.

섯달 금음에 초막으로 찾아온 친구와 따끈한 녹차를 마시던 추억을 그린 곡 박일훈 작곡 다오산매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모든 인연 합하여 육정이 나타나네. 인간의 육정이란 부, 모, 자, 벗, 형제, 자매를 가리킨다. 이 중에서 벗을 제외하고는 천륜이다. 그런데 벗은 왜 육정의 하나일까? 인간의 인성을 결정지어주는 것은 가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벗을 곁에 두는가가 더 중요하다. 명정과 정성욱이 엮은 책 편지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모든 인연 합하여 육정이 나타나네 라는 구절은 경봉스님의 글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육정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의 여섯 가지 감정을 뜻한다고 돼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가장 깊은 정을 느끼는 여섯 대상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육정, 그 여섯 가지 인연에는 부모, 형제, 자매, 자식뿐 아니라 벗, 즉 친구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벗이 혈육만큼이나 가까울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혈육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피를 나눈 이들과 뜻이 맞지 않거나 혈육으로 인해 오히려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벗이 있습니다. 어떤 벗을 사귈지는 내가 정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벗을 선택하며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 왔는지 잠시 돌아보게 되는군요.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오르니 기 더욱 반갑도다. 두어라 이 다섯 바퀴 더하야 무엇하리. 윤선도의 시 평시조 내 벗이. 오늘 끝곡으로 감상하셨네요. 김어라의 노래였습니다. 오늘도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지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수많은 콘텐츠가 우리의 눈길을 붙잡으려고 더 크고 더 강한 제목을 내겁니다. 나만 중요하다고 외치는 소음에 지친 탓인지 요즘엔 약간의 라는 표현을 붙인 말들이 좋아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약간의 고독,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약간의 틈, 지루한 일상을 견디게 하는 약간의 설렘,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해주는 약간의 침묵,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줄 약간의 호기심, 하루를 성실하게 보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약간의 피곤함. 약간의 라는 말이 앞에 오면 어지간한 것은 다 다정해집니다. 약간의 피곤함이 남은 저녁에 우리를 쉬게 할 약간의 틈이 있기를, 내일을 기다리게 할 약간의 설렘도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노르웨이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인 카리 벨란. 카리 벨란이 노래한 릴레 빌레라는 곡이었어요. 작은 소망이라는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 제목도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이라는 노래였습니다. Ein kleines Glück라는 독일어 노래였는데요. 독일 출신의 가수, 가창력이 참 뛰어나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독일 가수입니다. 헬렌 피셔가 노래한 Ein kleines Glück 두 번째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4888번 쓰시는 분, 폭우가 오는 곳은 약간만 오기를, 폭염엔 약간만 덥기를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마치 기도하듯이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진영주씨, 약간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여는 말에 약간 뭉클해집니다 라고. 네, 오늘 오프닝 제대로 들으셨군요. 네, 약간이라는

대해서 좀 생각해봤죠. 진양주 씨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실황 중계 방송 관계로 30분 일찍 끝나는 목요일은 쉬고요. 월, 화, 수요일과 금요일에 함께 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뉴에이지 뮤지션들의 음악인데요. 르웰린이라는 제임스 해리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면서 음반을 많이 냈는데요. 르웰린이라는 이름 그리고 부부관계입니다. 줄리아나라는 가수의 목소리가 함께한 곡 Queen of the Moon 들어보시죠.

무슨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죠. Queen of the Moon, 달의 여왕이었습니다. 루엘린이라는 영국의 뉴에이지 작곡가, 그의 곡, 그리고 그의 부인인 줄리아나의 스캣송에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장가영 씨, 오랜만에 남긴 사연 남깁니다. 새음 함께 듣는 기사님을 만나서 기분 좋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 5604 기사님, 행복한 선물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말씀 안 드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함께 계실 것 같은데, 네, 기사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최현철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아들과의 첫 만남은 1987년 무덥던 초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귀한 선물로 찾아온 아들. 오늘 39번째 생일을 맞이했네요. 외동아들로 근심거리 없이 무탈하게 성장해서 며느리와 알콩달콩 살고 있으니 흐뭇한 마음입니다. 그해처럼 무더운 한여름이지만 저는 3개월 후 만날 첫 손주 생각에 설렘으로 더위를 잊었답니다. 오늘은 살짝 욕심을 내어봅니다. 지훈이가 태어날 아들과 살아갈 많은 날들의 기쁨, 사랑, 즐거움이 두 배쯤 됐으면 하는 바람을요. 지훈아 생일 축하하고 윤선이와 행복한 시간 되거라 하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네요. 아드님 지훈씨도 듣고 계시겠죠?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곧 만날 아이도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네요.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네, What a Wonderful World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곡을 피아노 연주로 청하셨어요. 콕 찍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그 연주 전해드리죠. 영국 출신으로 뉴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La Más Bella Canción,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의 곡이었어요. Soneros de Verdad라는 쿠바의 손, 쿠바의 음악 장르 가운데 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으로 좀 익숙한 장르가 됐죠. 그 손을 연주하는 뮤지션들을 소네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로 해서 Soneros de Verdad, 그러니까 진정한 소네로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 노장의 뮤지션들이 많이 포함된 그룹이었어요.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60년대에 발표했던 곡이죠. 이 곡을 칼 도이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장덕영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저는 현장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후 시간에는 라디오를 못 듣고 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그 전날 했던 새음을 들으며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는 집에서 듣고 나머지는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아침에 듣게 되는데요. 그 말이 꼭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접하면서 처음 게시판에 글을 남겨보네요.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2005년 12월에 발행된 KBS 월드뮤직 책입니다. 간간이 꺼내서 읽고 있어요. 요즘 보사노바 특집을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오늘은 비가 와서 일은 못 가고 새음을 2시간 동안 집에서 다 듣고 아베마리아 5곡을 연속으로 듣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이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음악 신청하셨어요. 아마 그 다음날 새벽에 듣게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하셨어요. 비 오는 날 들으면 어울릴 것 같다고 두 곡을 적어 주셨는데, 네, 어둠 깊은 새벽에 듣고 계실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요, 고독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책, KBS FM에서 낸 책인데 KBS FM 월드뮤직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2005년에 나온 그 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KBS 라디오에 아주 여러 프로듀서들이 공저한 책인데 도움이 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하신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살바토레 아다모,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의 벨기에 샹송 가수죠. 그의 뭐 히트곡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직접 곡을 쓰고 노래한 쉼, 나는 사랑합니다 먼저 들으시고요. 테오필 샹트레의 노래까지 이어드리죠.

두 곡의 노래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거 호다비다였어요. 아, 굴러가는 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곡이었어요. 카보베르데, 이제 낯설지 않은 나라죠. 카보베르데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데오필루 샹트레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살바토레 아다모, 그냥 아다모라고 하죠. 아다모의 노래 가운데 쉼,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곡이에요. 그녀를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하는데 글쎄요, 뭐 어떤 환희나 기쁨보다는 애상이 많이 묻어나는 노래죠. 살바토레 아다모의 노래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공연 선물인데요.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공연입니다. 디즈니의 상상력과 클래식 음악이 만나서 탄생했던 전설의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판타지아, 그 작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판타지아와 판타지아 2000 속의 명장면들을 70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입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부터 드뷔시의 달빛,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듀카의 마법사의 제작까지 클래식 명곡들을 판타지아 화면에 맞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 청취자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 공연에서 첫 곡으로 연주될 곡이라고 하는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운명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전해드리죠. 오늘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휘인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카이타노 벨로소는 2004년에 오랫동안 품어온 꿈 하나를 완성합니다. 미국 노래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담아낸 음반 A Foreign Sound를 만든 것이었죠. 콜 포터에서 밥 딜런까지 아우르는 그 음반에 카이타노 벨로소는 자메이카 페어웨이를 수록했습니다. 자메이카의 민요 여러 곡이 뒤섞여 있고 자메이카에서의 추억을 담은 이 노래를 카이타노 벨로소는 왜 굳이 음반에 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카이타노 벨로소의 젊은 시절, 그 중에서도 런던 망명 시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브라질에서 거의 추방되다시피 했던 카이타노 벨로소는 절친이자 동료였던 지우베르투 지우와 함께 런던의 노팅힐에 정착했죠. 켄싱턴 공원에서 가깝고 주말 마켓으로 유명한 포르토벨로 거리와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록밴드가 사는 거리라는 별칭이 붙었을 만큼 많은 뮤지션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이웃에는 윈스턴 처칠의 손녀이자 뮤지션이었던 아라벨라 처칠도 있었다고 하죠. 카이타노 벨로소는 노팅힐에서 레게 음악을 처음 접했고 카리브계 이주민들의 축제 노팅힐 카니발도 경험했습니다. 카이타노 벨로소는 훗날 자신의 노래 속에 레게 소리를 들으며 걷는다, 나는 살아있다, 그런 가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시절 1970년대 초반의 추억 속에 자메이카 페웨이를 듣던 추억도 있었겠죠. 밤마다 흥겹고 산꼭대기엔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카리브해의 섬나라 자메이카. 고향 킹스턴에 남겨두고 온 한 소녀를 그리워하는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는 낯선 나라의 망명자였던 카이타노 벨로소를 위로해 주었을 겁니다. 해리 벨라폰테가 평화와 인권에 관심이 높은 음악가라는 것도 그에겐 희망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4년에 발표한 음반, 미국의 노래들을 담은 음반에 카이타노 벨로소가 굳이 자메이카 페어웨이를 수록한 건 그런 추억과 공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단단. 자메이카 페웰은 원래 해리 벨라폰테가 1956년에 발표한 칼립소 앨범에 수록됐던 곡입니다. 이 앨범은 100만 장을 넘긴 최초의 음반이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카리브해의 리듬을 실은 노래들이 미국의 음악계를 휩쓴 건 무척 흥미로운 일이죠. 아마 그 시대에 미국에 필요한 것이 카리브해의 부드러움과 낙천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 가이타노 벨로수가 A Foreign Sound라는 앨범에 이 곡을 수록했습니다. 원곡보다 가이타노 벨로수가 부른 곡에 카리브해 음악 특유의 리듬감이 독특하게 살아있죠. 아주 강렬한 리듬은 아니지만 노팅힐의 거리에서 들었을 법한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자메이카의 민요가 미국에서 사랑받는 노래가 됐고 브라질 음악가는 런던에서 그 노래를 자신의 삶과 겹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 그 노래는 그의 목소리로 되살아났죠. 노래는 멜로디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들었던 시간과 장소까지 함께 품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가이타노 벨로수가 부른 자메이카

이번에는 해리 벨라폰테의 목소리 전해드리죠. 19세기 북아일랜드 미녀죠. 런던데리 에어 선율을 노래한 곡 데니 보이. 이 곡 그 유명한 버전으로 전해드리죠. 1956년 뉴욕 카네기홀 실황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이 곡에는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와 함께 로버트 코어만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The pipes are calling.

해리 벨라폰테의 데니 보이 들으셨습니다. 1959년 그 유명한 뉴욕 카네기홀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저는 이 곡 들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반주가 그렇게 강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음정이 정확할까요? 네, 해리 벨라폰테의 데니 보이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7월 20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5분입니다.

네, 이 곡 고연유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비가 오니 오래전 여행했던 뉴욕이 생각납니다. 무릎 수술로 여행이 쉽지 않아서 더욱더 그리워져서 시나트라의 이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고연유 씨께서 청하신 곡 프랑크 시나트라가 노래한 뉴욕 뉴욕이었습니다. 원래 1977년 영화 마틴 스코세이스 감독 라이자 미넬리와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영화의 주제가였죠. 이 곡 영화 속에서 라이자 미넬리가 불렀었는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로 더 많이 사랑받았죠. 오늘 그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OST에서 It Had to Be You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테마곡으로 사용이 됐죠. 해리 코닉 주니어의 목소리였습니다. 샴푸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차가 너무 막혀서 지루하지만 세움 때문에 피곤함을 잊고 기쁘게 퇴근하고 있어요. 비가 억세게 내리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하셨네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

우리는 퇴근길 어디일까요? 서울은 지금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네, 퇴근길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으로 신청하셨어요. 20여 년간 몸담았던 사무직과 영업직을 내려놓고 얼마 전부터 공연 무대 일을 맨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오랜 번아웃과 공황 끝에 마주한 낯선 시작이라 마음이 헛헛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방송 중에 초라해질 용기라는 문장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남들 눈엔 서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새로운 무대에선 제 자신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 용기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얻은 기분입니다 하시면서 이루마의 곡을 정하셨네요. 네,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세상의 모든 음악도 응원 보태드리면서 신청곡 전해드리죠. 이루마의 곡 가운데 그의 6집 음반 PNONI, 그러니까 PNONI, 피아노와 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앨범에서 Hope, 희망 전해드리죠.

두바 샹제라는 샹송이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밤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흰눈이 세상을 하얗게 만들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거라고, 희망으로 가득할 거라고 노래한 희망의 노래죠. 1973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미셸 퓨경, 그 허스키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인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죠. 그리고 미셸 퓨경과 르 빅 바자르라는 대규모 그룹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그리스의 미키스 디오도라키스의 곡인데요. 안티미티스 도니로모라는 곡, 당신이 내 꿈을 기억해 준다면 이라는 곡인데, 보통 허니문송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이 곡을 바실리스 살레아스의 클라리넷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이루마의 호흡였습니다. 이번에 심일구 씨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작년 7월 장모님이신 조일순 여사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장모님이 그립고 장모님 살아계셨을 때 여름이면 손수 직접 만들어서 챙겨주시던 시원한 식혜가 생각납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니 더욱 그립고 생각나네요 하셨고요. 또 박지용 씨, 새음을 5개월 만에 듣습니다. 5개월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께서 늘 새음과 같이 하셨기에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그 시간도 아버지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이었음을 알고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같이 듣고 계실 거라 믿고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하시면서 에이커빌크의 연주를 청하셨어요. 그리움이 느껴지는 두 사연과 함께 박지영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에이커빌크가 클라리넷으로 연주하는 아리아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다리오 발담벤보의 곡이죠. 보컬 곡을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얼큰한 김치찌개 끓이는 중입니다. 엄마 밥이 먹고 싶어 퇴근 후 옷장에서 달려오는 중인 딸과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8328번 쓰시는 분께서 정하신 곡 Rain and Tears, Aphrodite's Child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아리아 에이커빌크의 클라리넷 연주였고요. 이번에는 김보상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여름이면 문득 떠오르는 풍경이 있습니다. 논두렁을 스치는 바람과 햇살에 영화 릴리슈슈의 모든 것을 떠올리면서 이 곡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이 곡이 네, 그 영화에 흘렀었죠.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이 곡 알도 치콜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목적이 등대처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킨다면 목표는 그 방향을 향해 가면서 하나씩 거쳐가야 할 항구와 같죠. 예를 들어 질병 치료가 목적이라면 연구나 치료가 목표가 될 수 있죠. 목적 없는 목표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 쉽고 목표 없는 목적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공상에 그치기 쉽습니다. 목표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때가 많은데 최근에 어느 스포츠 뉴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군인이었던 한 남자가 골프선수로 전직을 했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디 오픈 대회에 출전하려고 스코틀랜드로 갔다고 하죠. 대회는 목요일에 열리지만 그에 앞서 월요일에는 출전권이 없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월요 예선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딱 5장뿐인 출전권을 손에 넣었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무수히 탈락하는 본선에서 컷까지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방송사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인터뷰도 하게 됐다지요. 이번 경기의 목표가 뭔가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자 그 선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매 경기 끝나고 부모님을 안아드리는 것입니다. 프로들이 엄청난 상금을 놓고 치열하게 겨루는 경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등장하는 선수도 있구나 뭉클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도 벅찬 날에는 목표나 목적이라는 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골프 선수의 아름다운 목표를 듣고 나니 문득 요즘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선수처럼 짧고 명확하고 치열한 며칠간의 목표를 세워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짧고 강렬하고 아름다운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여름의 끝자락까지의 목표 정도는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학생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괜찮은 여름의 목표 하나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작고 괜찮은 결실 하나는 얻었다고 조금은 더 좋은 사람이 됐다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여름 동안에 좀 짧은 목표 하나쯤 갖고 계시겠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 그리스의 뮤지션이죠. 야니의 곡이었는데요. 제목이 Waltz in

7, 8 그러니까 8분의 7박자 왈츠였습니다. 이번에는 카롤리네 크루거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가수죠. 그녀가 노래하는 곡은 앤드림 에알드리 유트로라는 곡이에요. 꿈은 절대 속이지 않아요 라는 노래, 세상의 모든 음악 12집 음반에도 수록된 곡입니다.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앤드류 메이알드리 위트로 꿈은 절대 속이지 않아요 라는 노래 노르웨이 가수 카롤린의 크루거의 목소리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브라질 노래였습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작사 작곡한 나는 꿈을 꾸며 사네 위브 소니안두 마르코스 발리의 목소리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해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30일 독일의 호에넴스 마르쿠스 지티쿠스 홀에서 열린 만덜린 콰르텟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슈베르트의 단악장의 사중주, 현악사중주 13번 로자문데,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현악 사중주단으로 손꼽히는 만덜린 콰르텟이 독일의 호에넴스에서 슈베르트의 곡들을 연주합니다. 슈베르트의 후기 사중주를 대표하는 로자문데 사중주와 죽음과 소녀 사중주곡 이렇게 두 곡 연주하는데요. 두 곡 연주에 앞서 먼저 슈베르트의 콰르텟사츠 단악장의 사중주곡 도이치번호 703번이 첫 곡으로 연주됩니다. 슈베르트는 1820년에 단 한 개의 악장만으로 된 현악 사중주곡을 쓰게 되는데요. 본래는 이 곡에 이어서 이제 느린 2악장의 작곡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그냥 작곡을 중단해 버렸죠.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단 한 개의 악장만으로도 이 곡은 정말 세계의 고통을 담아낸 듯한 강렬한 곡입니다. 미완성 교향곡 이전에 슈베르트 기악곡 중에 교향곡의 위대함을 예고하는 곡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부에서부터 네 대의 현악기들이 트레몰로라는 주법을 선보이게 되는데 재빠르게 활을 현에 문지르면서 아래 위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주법이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그럼 프란츠 슈베르트의 단악장의 사중주 C 단조 도이치번호 703 들으시겠습니다. 만덜린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단악장의 사중주 C단조 도이치번호 703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의 만덜린 콰르텟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4월 30일 독일의 호이넴스 마르쿠스 제티쿠스 홀에서 열린 만덜린 콰르텟의 공연 실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는 슈베르트의 사중주 곡들이 중심이 되는데요. 다음 곡으로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3번이 연주됩니다. 이 곡의 2악장에 슈베르트의 극음악 로자문데 선율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곡은 로자문데 사중주곡이라고 불리는데요. 현악 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와 더불어 슈베르트 후기의 아주 대표적인 현악 사중주곡으로 손꼽힙니다. 죽음과 소녀가 굉장히 격정적이라면 이제 들으실 로자문데 사중주는 좀 더 부드럽고 서정적이면서도 내면적인 어두움을 품고 있는 곡입니다. 죽음과 소녀보다는 표현이 좀 절제되고 섬세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곡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곡들을 많이 초연한 슈판치 콰르텟이 초연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슈베르트는 이 슈판치 콰르텟의 연주회를 참 좋아했죠. 그래서 슈판치 콰르텟이 베토벤 사중주곡들을 연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공연을 관람했다고 하는데 슈판치 콰르텟이 바로 슈베르트의 로자문데 콰르텟도 초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3번 A단조 도이치 번호 804 일명 로자문데 들으시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2악장 안단테, 3악장 메뉴에토 알레그레토 트리오,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이렇게 전악장을 만덜린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사 중주 13번 A단조 도이치번호 804 일명 로자문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의 만덜린 콰르텟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30일 독일의 호에넴스 마르쿠스 지티쿠스 홀에서 열린 만덜린 콰르텟의 공연 실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의 연주를 맡은 만덜린 콰르텟은 지난 1983년에 독일에서 창단된 단체입니다. 뮌헨 아이르데 콩쿠르를 비롯한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했고요. 살츠부르크 페스티벌, 슐레스비 홀슈타인 페스티벌 등의 세계 주요 음악제에 참가해왔습니다. 특히 정밀한 앙상블과 강렬한 작품 해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호에넴스 공연에서도 슈베르트의 곡들을 아주 훌륭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연 후반부에는 슈베르트의 현악사 중주 14번 죽음과 소녀를 연주합니다. 이 곡은 앞서 선보인 로자문데 사중주와 더불어 슈베르트 후기를 대표하는 실내악 곡입니다. 죽음과 소녀 사중주 곡은 슈베르트에게는 일종의 죽음의 예감과도 같은 곡인데요. 슈베르트는 이 작품을 쓰기 한 해 전에 1823년에 심한 병을 앓으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긴 병원 생활과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점차 심해지는 두통, 이런 고통스러운 위기를 거치고 난 슈베르트는 이듬해 1824년에 바로 죽음과 소녀 사중주곡을 완성하게 되죠. 그의 실내악곡 중 최대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이 죽음과 소녀 사중주를 들어보면 정말 그 곳곳에 죽음의 예감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데 이 사중주곡이 죽음과 소녀라고 불리는 까닭은 2악장에 슈베르트가 전에 작곡했던 가곡 죽음과 소녀의 주제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단지 가곡이 인용된 2악장만 죽음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1악장부터 좀 그렇죠. 섬뜩한 도입부에서부터 압도적인 운명의 힘이 느껴지고 또 빠른 3, 4악장은 마치 죽음의 춤처럼 격렬합니다. 자, 그럼 연주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사 중주 14번 D단조 도이치번호 810 죽음과 소녀 들으시겠는데요. 이 곡은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콘모토,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트리오, 4악장 프레스토, 프레스티시모로 구성됩니다. 만덜린 콰르텟의 연주로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4번 D단조 도이치번호 810 일명 죽음과 소녀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콘모토,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트리오, 4악장 프레스토 프레스티시모까지 전악장 모두 들으셨는데요. 연주의 만덜린 콰르텟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4월 30일 독일의 호헨엠스 마르쿠스 지티쿠스 홀에서 열린 만덜린 콰르텟의 공연 실황 듣고 계신데요. 네, 격정적인 연주를 들려준 만덜린 콰르텟. 청중의 열띤 반응에 힘입어서 이번 음악회에서 앙콜곡을 한 곡 연주합니다. 앙콜은 하이든의 곡입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1번 B플랫장조 호복캠 번호 3의 1 일명 사냥 중에 아다지오를 들으시겠습니다. 만덜린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제1번 B플랫 장조 호복캠 번호 3의 1 일명 사냥 중에서 아다지오 감상하셨습니다. 만덜린 콰르텟이 앙콜로 선보인 곡이었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4월 30일 독일의 호에넴스 마르쿠스 지티쿠스 홀에서 열린 만덜린 콰르텟의 공연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며칠 전 성률 작가의 여름을 닮은 우리라는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종이 위에 번져있는 수채화 속에는 오래전 여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골목을 스쳐가는 바람, 지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햇볕에 달궈진 담장을 걷는 아이. 작가의 기억을 그린 그림인데도 한참 바라보고 있다 보니 나도 이런 여름을 보냈던 것 같은데 마치 제 기억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림 앞에 서서 오래전 여름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늦은 밤 잠들기 전까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창문을 여니 여전히 빗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여름입니다. 우리는 계절을 눈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빗소리와 매미소리,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창문을 흔드는 바람소리. 눈으로 보는 풍경을 랜드스케이프라고 한다면 귀에 남는 풍경은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한다죠. 신기하게도 소리는 들리는 순간보다 사라진 뒤에 더 오래 남습니다. 빗소리 하나에 어느 여름 저녁이 떠오르고 매미소리만 들어도 방학이 시작되던 아침이 생각납니다. 이 여름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도 언젠가는 올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한 장면이 되겠죠. 여러분의 이번 여름은 어떤 그림으로 어떤 소리로 기억될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팝니다. 테너 팽재규의 노래입니다.

테너 팽재유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 전편 그리고 후편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희승 씨, 유신곡 박꽃, 소프라노 박순복의 노래로, 이광석 씨, 조두남곡 산촌, 바리톤 황병덕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이희승 씨 유신곡 박꽃, 소프라노 박순복의 노래로 이어서 이광석 씨 조도남곡 산촌, 바리톤 황병덕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명 씨 곡 김동환 편곡 나물캐는 처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보들러리즘이란 단어가 있다. 얼핏 시인 보들레르를 떠올리게 하지만 시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와 상관이 있다. 토마스 보들러는 19세기 말 의사였다. 동시에 셰익스피어의 열광적인 팬이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읽을 수 있는 셰익스피어 전집을 펴낼 정도였다. 그런데 그 가족판 전집을 펴내면서 보들러는 셰익스피어 원작의 거친 표현 등을 다 삭제하거나 고쳤다.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 고쳤다. 덕분에 그의 이름을 딴 보들러리즘은 예술작품의 무단 삭제 등 원작 훼손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 엄청난 사랑이 오히려 영원한 불명예로 남겨진 것이다.

남다른 애정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상대가 무조건 내 생각이나 취향에 맞춰야 한다는 고집, 일종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4대 비극 중의 하나인 햄릿에 대한 가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햄릿에서 주요 장면에 사용된 음악 On the Nature of Daylight이었습니다. 막스 리히터의 음악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신의 밤과 음악에 남겨주십시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이제부터는 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죠. 유진영 씨, 오늘은 잠이 안 와서 듣고 있어요. 가끔 듣고 나는데 참 좋습니다. 잠이 와도 듣고 안 와도 듣는 소금 장수 우산 장수 같은 방송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잠이 오면 와서 좋고 또 안 오면 안 와서 좋고. 서울은 참 비가 많이 왔는데 다른 지역 분들은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비 피해 유의하시면서 하루하루 이번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싹이십니다. 박숙자 씨, 음악만 듣다가 처음 참여합니다. 늦은 밤 좋은 느낌요 하셨습니다. 뭐 음악만 들어도 되고 또 참여해도 되는 내 마음대로 방송입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새싹이시고 이승엽 씨입니다. 이승엽 씨,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당신의 방과 음악에 글을 남깁니다. 무지무지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뭔가 이 인생에서 홈런을 잘 치실 것 같은 우리 이승엽 씨 반갑습니다. 정은숙 씨는 클래식은 온종일 찐 영혼의 단짝처럼 찰싹 붙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은 클모닝, 클라잇입니다. 클래식 모닝, 클래식 나잇입니다. 에라디오 라따라따 클래식의 살얼이라따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주파수를 하나 사고 라디오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그 채널 이름을 에헤라디오라고 짓고 국악부터 뭐 팝, 클래식,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의 아무 음악이나 소개하는 방송국을 만들고 싶었는데 돈이 없네요. 에헤라디오 하니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2633번 상반기 동안 당밤에 보낸 사연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아, 당신의 밤과 음악에 보낸 사연들을 본인이 또 이렇게 따로 적어두고 보시는군요. 상반기 결산, 하반기 결산 재밌습니다. 저 정말 부지런했네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연은 관람 후기입니다. 깜깜한 극장에 홀로 앉아있는 저 자신을 벌써 그리워한다. 제가 한 말인데도 너무 눈물 나네요. 잊지 않고 박제될 순간의 글. 기록의 힘 정말 대단합니다. 제 수다와 기록을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이 수다와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방송에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있어야 좋은 음식을 저희가 만들 수 있죠. 아마 이 극장 이야기 적어두신 부분은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당신의 밤과 음악으로 일기를 가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일기를 쓰시면서 당신의 밤과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글을 쓰시면 기록으로 일기가 되고 또 음악을 듣고 하루를 복기하고 내일을 그려보는 것 그 자체로도 일기가 될 것 같습니다. 1112번 당신의 밤과 음악 제목이 너무 멋지죠. 제 나름대로 해석한 바로는 당신은 애청자를 비롯해 이 시간대를 같이 하는 모든 청취자들, 밤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애쓰시는 방송국 관계자 모든 분들, 그러면 음악을 듣는 모든 분들과 그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관계하는 모든 분, 즉 우리 청취자와 당신들, 방송국 모두를 위한 음악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밤과 음악 정말 멋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 케텔비의 벼룩시장이라는 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서 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당신의 밤과 음악에 대한 이 각자의 해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한 해석을 1112번께서
보태주셨습니다. 멋진 해석 고맙습니다. 벼룩 시장은 아니고요. 저희 케텔비의 페르시아 시장에서입니다. 알렉산더 파리스가 지휘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핸드폰 뒷번호 1112번 청취자분 위해서 케틀비의 페르시아 시장에서 알렉산더 파리스가 지휘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513번 발목을 크게 접질려서 태어나 처음으로 반 깁스를 했는데 너무 덥고 간지럽고 힘들어요. 그래도 잠 안 오는 밤에 라디오 들으니 조금 살만하네요. 하차트리안의 가면무도의 왈츠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여름 깁스는 정말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나무젓가락 두 개를 이어붙여서 그 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다리를 또 팔을 긁는 분들도 봤는데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들려드립니다. 아라마 차투리안의 가면 무도회 중에서 왈츠, 앙드레 안시아노프가 주의하는 상페체르부르크 주립 오케스트라입니다.

앙드레 아니샤노프가 지휘하는 상페테르부르크 주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아라마차투리안의 가면 무도회 중에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3253번 안녕하세요 상엽님.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유령 청취자라는 말은 어느 날 상엽님이 만들어서 유행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청출 0% 나왔을 때 그럼 매일 듣는 나는 유령이냐라고 성토하신 한 분의 청취자분에서 시작된 별명입니다. 저는 오늘 유령 청취자에서 오늘 잠깐 현신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절마다 눈을 본다는 상엽님 이야기에 가을 눈은 청취자의 몫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순천만 갈대습지에서 풍경을 만난 듯한데 사진이 없어서 AI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어떤가요? 아침 방송을 권유하는 애청자들에게 영원한 당밤직이라고 하시는 거 듣고 많이 공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거 AI가 참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이미지로 바로 만들어주는. 좋은데요. 갈대가 바람이 불면 살짝 씨앗을 날리죠. 그 모습이 가을의 눈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사계절이 완성됐습니다. 9721번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일이 창작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뭔가 창작하시는 일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글로 또 그림으로 음악으로요. 일상의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지 않을 때 당밤에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현실은 가끔 사람을 미쳐 날뛰게 하고 감각이 예민한 저를 괴롭히지만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받습니다.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신청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어떤 사건 혹은 일들을 만나면서 그 느끼는 감도가 매우 높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예술가이기도 한데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감각들도 마이크로 증폭돼서 크게 소리를 지르듯한 그런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자, 밤에는 마음의 감도를 조금 낮추시고 음악으로 하루를 잘 씻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리스트에 파가니니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13 비창 중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주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은 9721번 신청곡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였습니다. 앙드레 와츠의 피아노였습니다. 8170번 새싹이십니다. 여기 평창인데요. 이상엽 하나 목소리 너무 멋져요. 당밤의 음악도 정말 좋아합니다. 항상 10시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아재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부럽습니다. 얼마나 또 시원하시겠습니까? 평창은. 당신의 방과 음악에 종종 놀러와 주십시오. 9880번 안녕하세요. 주말에만 애틋하게 만나는 주말 부부입니다. 지난 7월 15일 방송에서 선물처럼 들려주셨던 화채 관련 시를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도 그 시를 꼭 다시 읽어주고 싶은데 제 능력으로는 원본의 시의 제목과 작가를 찾기가 어렵네요. 혹시 당시 낭독해 주셨던 화채 시의 저자와 시집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그때 화채 읽어드렸을 때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정말 좋았다. 복날에 아주 시원한 선물이 됐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시인은 고명재 시인입니다. 난다 출판사에서 2026년도에 낸 따끈따끈한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전 시절이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화채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서 한번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65번 오랜만에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를 레오 스톡콥스키의 지휘로 들려주시면 네. 레오폴드 스톡콥스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단초 바흐 작품 번호 565 레오폴드 스톡콥스키 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7465번 신청곡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토카타바프가 디단초 바흐 작품 번호 565 레폴드 스토콥스키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천년도 넘은 900년대 후반의 일본 궁인이었던 세이쇼 나고니 쓴 문집 백앤머리 서책의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세이시오나고는 966년 일본의 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였지만 아버지로부터 한시문과 노래를 배웠습니다. 덕분에 993년엔 일본 왕실의 비였던 데이시를 보필하는 궁인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궁인으로 일하면서 세이시오나고는 궁중생활은 물론 자연에 변화하며 인간관계에 대한 서정적이면서도 감각적인 글을 써뒀습니다. 그 글들을 모은 책이 백엔머리 서책 마쿠라노 소시입니다. 책은 일본의 3대 고전 수필의 하나가 될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사계절을 다룬 부분에는 이런 묘사들이 등장합니다. 봄은 동틀 무렵 산등전이 점점 하얗게 변하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그 위로 보랏빛 구름이 가늘게 떠있는 풍경이 멋있다. 여름은 밤, 달이 뜨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여기저기에서 날아다니는 광경은 보기 좋다. 가을은 해질녘, 석양이 비추고 산봉우리가 가깝게 보일 때 기러기가 줄지어 저 멀리로 날아가는 광경은 한층 더 정취 있다. 겨울은 새벽녘, 눈이 내리면 더없이 좋고 서리가 하얗게 내린 것도 멋있다.

사계절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세션하고는 우물우물 이야기하며 남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밉살스럽다고도 썼죠. 하지만 그녀의 글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부분은 역시 설레는 것에 대해서 쓴 부분입니다. 설레는 것. 초를 칠한 깨끗한 종이에 좋은 붓으로 글씨를 쓸 때, 감색 비단, 감색 꽃 같은 모든 감색, 은그릇에 부서진 얼음 조각, 놀이에 빠진 아이 곁을 지나가는 것, 어두운 밤, 우연히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매력적일 때, 머리를 감고 정갈한 옷을 빈 뒤 향내 가득한 방에 앉아있을 때,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온 편지를 뜯어볼 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 9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설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세목 중에서 어두운 밤 우연히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매력적일 때, 이 문장이 저는 기억에 남네요.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1000년도 넘은 900년대 후반입니다. 일본의 국민이었던 세이쇼 낙원이 쓴 문집 백엔머리 서책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여름에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은 남과 여 영화의 감독 클로드 르루슈의 1996년도 영화입니다. 남자들 여자들 사용법의 동명 타이틀곡 보내드렸습니다. 두성이 아닌 진성으로 노래하는 소프라니스트 파트릭 위송의 허밍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6583번 신청곡입니다. 슈베르트의 달에게 용재온일의 비올라 연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득 생각나서 청해봅니다. 오늘도 참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문득 생각나실 때 마음에 담아두시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 잠깐 들고 접속해서 올려주시고 간단하게 신청곡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날짜까지 지정해 주시면 맞춰서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안덴몬트 달에게 도이치번호 296입니다. 리처드 용재온일의 비올라, 전지훈의 피아노입니다.

8631번. 안녕하세요. 얼마 전 당밤에서 처음 듣는 시기오로스의 플루타비크라는 음악을 듣고 신선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음악이 궁금해서 여러 곡을 찾아 듣게 됐죠. 당밤이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장르의 클래식을 접하게 해주니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좋은 음악이 정말이지 너무나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소개해드린 음악을 듣고 또 그 연주 단체의 음악들, 그 작곡가의 음악들을 찾아서 듣게 되는 것, 저희의 보람입니다.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솔레아 카논 듣고 싶습니다. 이 곡도 진작부터 신청하고 싶었는데 정통 클래식이 아니라 주저하고 있었는데 마침 당밤에서 구스타보의 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 신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파벨의 카논을 플라멩고풍으로 편곡한 솔레아 카논, 뭔가 이 뜨거운 느낌의 카논,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기타, 카를로스 고메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드보르작의 음악 중에서는 저희가 자주 보내드리는 음악은 아닙니다. 교향곡 중에 보통 이제 8, 9번 신세계로부터 뭐 이런 곡들을 자주 들려드리는데 오늘 6번 D장조 작품 6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탄토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에게 헌정한 교향곡이고요. 전반적으로 밝은 느낌의 체코의 전통 삼박자 춤곡 프리안트의 리듬을 반영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체코 전원의 풍경을 음악에 담은 교향곡 오늘 1악장 만나보시죠. 들으시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또 뒷악장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트반 케르테츠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두브르자기 교향곡 6번 D장조 작품 6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탄토 이스테반 케르테츠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18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작곡가 도메니코 지폴리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오보와 첼로, 오르간,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다지오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에르피엘로의 오보, 베르나르 퐁트니의 첼로, 안느마리 베켄슈타이너의 오르간, 장 프랑스와 바이아르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지폴리의 아다지오였습니다. 피에르 피올로의 오보, 베르나르 퐁티니의 첼로, 안마리 베켄슈타이너의 오르간, 장 프랑스와 파이아르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갈루피의 피아노 소나타 5번 C장조 중에 1악장 안단테입니다. 아르투로 베네디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입니다.

갈루피의 피아노 소나타 5번 C장조 중에서 1악장 안단테 아르투로 베네디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팅의 오른팔이죠. 도미닉 밀러의 기타 연주로 듣는 바흐입니다. 그가 편곡한 바흐의 비단조 미사곡 바하제프모노 232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비단조 함께하겠습니다.

콜 포터의 뮤지컬 키스 미 케이트 중에서 So in Love 였습니다. 가이타노 벨로즈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토렌토레 레이트 나이트 세레나데입니다. 이 곡 남겨드리면서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느 비오는 날, 난 쇼팽의 약을 구하러 팔마로 내려갔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밤길을 헤매며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잠들지 못한 채 피아노 앞에 앉아있다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사랑하는 조르주, 내 앞에 있는 게 정말 당신인가요? 난 방금 당신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환영을 봤습니다. 내 가슴 위로도 얼음처럼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쇼팽의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드의 회고록, 마요르카에서의 겨울에 전해지는 한 장면입니다. 그날 태어난 음악이 바로 빗방울 전주곡이었다고 하죠. 폭우가 쏟아지던 밤, 무사히 돌아온 쌍드를 바라보며 쇼팽은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일요일만 제외하고 내내 비 소식이 있나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의 마음은 무사히 돌아온 이를 바라보는 안도의 순간으로 채워보고 싶어집니다. 가슴 위로 얼음 같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일 없이 비는 내려도 서로의 무사함에 안도할 수 있는 한 주, 그런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7월 20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쇼팽의 얘기로 오프닝 채워드렸고요. 이어서 프레드릭 쇼팽이 남긴 유일한 가곡집. 아, 정말 그래서 진짜 귀중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19개의 폴란드 노래 작품 번호 74 중에서 11번째 곡이었습니다. The Lovers, 연인들. 이 폴란드 노래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집입니다. 이 연인들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슬픈 가사의 노래였어요.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크루작, 넬슨 게르너의 피아노 연주로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박봉용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네요. 월요일에 중압감이 더 배가 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이럴 때는 글쎄요. 음악이 또 효과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강영실님께서는 비가 올 땐 차 안에서 노날 듣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부지방은 또 생각보다 비는 적게 내리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마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또 충분한 강수량이 필요한 것도 있고 이 장마가 그렇게 불청객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비 피해는 없이 메마른 대지를 충분히 적셔줄 만큼만 내리고 지나가길. 잔뜩 찌푸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이번엔 러시아 예술가곡 들어보시죠. 또 이런 날씨에 러시아 예술가곡이 딱인 것 같고요. 표트르 차이콥스키, 19세기 작곡가죠. None but the lonely heart. 오직 외로움 아는 이만이. 작품 번호 626. 감상하시겠습니다. 괴테의 시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가사에 곡을 붙였어요.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내 아픔 알리라. 남모를 외로움과 고독을 애절한 선율로 표현한 이 러시아 예술가곡의 대표작입니다. 바리톤 드미트리 흐버로스톱스키, 이바리 일리아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체코 작곡가 안토니 드볼작의 Songs My Mother Taught Me,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이 가곡집 집시의 노래 작품 번호 55 중에서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봤죠? 새 아이를 연달아 잃고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살아갈 힘과 위안을 얻는 노래. 부모가 돼봐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드볼작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짐작해보게 됩니다. 늙으신 어머니 내게 그 노래 가르쳐주실 때 눈물이 곱게 맺혔었지. 이제 내 어린 자녀에게 그 노래 들려주노라니 내 뺨으로 한없이 눈물 흘러내리네.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러시아 예술가곡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작품이었습니다. 오직 외로움 아는 이만이, 작품 번호 626.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우리 병조은님께서, 아 그러네요. 정말 딱 일맥상통하는 그 우리 가요 제목이네요. 바리톤 드미트리 흐버로스톱스키가 불렀고요. 이바리 일리아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제가 러시아 예술가곡 이 차이콥스키의 작품 듣자고 하면서 이 잔뜩 찌푸린 날씨에 어울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 남부지방의 날씨 상황을 제가 고려하지 않은 멘트였음을 죄송합니다. 이 공숙경님 계신 익산지방은 지금 비기엔 오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다고, 그리고 또 박명근님은 두바이에서, 해가 쨍쨍한 두바이에서 인사드린다고. 아이고, 거기는 엄청 덥겠죠?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 이어드립니다. 소뇨 다모레, 이 사랑의 꿈 이탈리아어 버전입니다.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 이탈리아어 버전이었습니다.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불렀습니다. 최석근님, 아까 오직 외로움 아는 이만희 들으시고 오직 졸리움을 아는 이만희 이 시간까지 버티며 노나를 듣는 나의 노날 사랑을 알리라. 최석근님은 정말 진한 노날 사랑이시죠. 지금 거기는 자정이 넘었을 텐데 끝까지 들으시라는 당부는 못 드리고 다음 곡까지는 꼭 듣고 주무시길. 다음 곡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이름들이 눈에 띄어서요. 윤양규님, 지향영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신 거죠? 무소식이 희소식이었던 거 맞죠? 이진희님, 비가 그치고 공기가 시원해졌어요. 창문 여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고 노날과 함께 갠 걸로. 이야, 노날이 그런 엄청난 힘이 있나요? 임태희님, 콩님들 컨디션은 소연 아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다음 곡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로고 먼저 들으시고요.

캐나다 출신의 음유 시인이죠. 레너드 코엔의 Famous Blue Raincoat이었습니다. 저처럼 이 팝가수, 그녀의 음성하고도 참 잘 어울렸는데 조금은 우울하고 어두운 듯한 그 제니퍼 원스의 음성으로 이 곡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고음악 악기로 반주를 한 버전이었습니다. 가수 조엘 프레데릭센과 엠마 리사 루의 하모니로 함께했고요. 앙상블 피닉스 뮌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돈 까를로 중에서 에볼리 공녀의 매혹적인 아리아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네이 지아르딘 델 벨로 사라친 오스텔로 사라센 궁전의 정원에서 일명 베일의 노래입니다. 이 돈 까를로 왕자는 남몰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녀의 매혹적인 노래인데 하지만 이 왕자의 눈길은 자신의 약혼녀였던 이제는 또 왕비가 된 엘리자베트를 향해 있죠. 메조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 줄리아노 까렐라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스웨덴 국왕 구스타브 3세 암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죠. 가면 무도회. 사실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사건을 그대로 쓰진 않았고요. 이 주인공이 보스턴, 그러니까 미국의 총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 보스턴 총독 리카르도의 아리아 방금 들으셨어요. 마세메 포르자 베르다르띠, 영원히 그녀를 잃는다 해도. 친구 레나토의 아내 아멜리아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결국 친구 부부를 떠나보내야겠다. 가슴 아프게 마음 먹으면서 부르는 절절한 노래였습니다. 한데 이 속마음을 알 리 없는 친구 레나토는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요. 오페라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에드워드 다운스가 지휘하는 빈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의 이 베르디의 비극 오페라 돈 까를로였습니다. 그 중에서 에볼리 궁녀가 부르는 사라센 궁전의 정원에서 일명 베일의 노래였습니다. 이 비뚤어진 돈 까를로 왕자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질투로 인해 그녀는 엘리자베트 왕비와 돈 까를로 왕자를 모함하게 되고요. 결국 이 작품 역시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메조 소프라노 베살리나 카사로바가 불렀고요. 줄리아노 가릴라가 지휘하는 미넨방송 경악단의 연주였습니다. 훈멜의 티롤풍의 노래와 변주 작품 번호 118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센틸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8, 19세기 오스트리아 작곡가 요한 훈멜의 티롤풍의 노래와 변주 작품 번호 118이었습니다. 황성희 님께서 중간에 요들 속 느낌도 하셨는데 딩동댕동입니다. 빈의 고전파답게 알프스 티롤 지방의 민요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마저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센틸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파로 이어집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폭풍으로 시작해서 평화로 끝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템페스트. 거센 폭풍이 잦아들듯 분노는 용서로, 갈등은 화해로 바뀌는 작품이죠. 거센 폭풍이라는 뜻의 제목처럼 마법으로 일으킨 폭풍 속에서 시작해 결국 용서와 화해에 이르는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걸작으로 간략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밀라노 공작 프로스페로는 동생 안토니오의 배신으로 어린 딸 미란다와 함께 바다에 버려진다. 두 사람은 살아남아 외딴 섬에 도착하고 프로스페로는 학문과 마법을 익혀 섬의 주인이 된다. 12년 뒤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섬 근처를 지나가자 그는 폭풍을 일으켜 배를 난파시키고 모두를 섬으로 불러들인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데 있었다. 프로스페로는 딸 미란다와 나폴리 왕자 페르디난드를 맺어주고 마침내 스스로 마법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프로스페로를 돕는 존재가 바로 에어리얼, 공기의 정령입니다. 공기의 정령답게 에어리얼의 소망은 오직 하나, 자유죠. 에어리얼은 프로스페로에게 늘 자유를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프로스페로는 조금만 더, 마지막 일만 끝나면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자신의 일을 돕게 하는데요. 사실 에어리얼이 프로스페로를 섬기게 된 이유도 이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섬에 살던 마녀 시코락스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나무 속에 갇혀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에어리얼을 바로 프로스페로가 마법으로 구해줬죠. 마침내 마지막 임무만 남은 에어리얼. 에어리얼은 앞으로 살아갈 자유로운 세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벌이 꿀을 빠는 곳에서 나도 함께 꿀을 마시고 앵초꽃의 종모양 꽃받침 속에 누워 쉬네. 올빼미가 우는 밤이면 그곳에 몸을 숨기고 박쥐의 등에 올라타 여름을 따라 즐겁게 날아가네. 즐겁게 즐겁게 이제 난 살아가리. 꽃이 만발한 나뭇가지 아래에서. 노래가 끝나면 프로스페로는 마지막 임무를 내리죠. 그래, 그게 바로 내 사랑스러운 에어리얼이구나. 네가 떠나면 그리울 거다. 하지만 이제 곧 넌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좋아, 좋아. 이제 됐다. 보이지 않는 지금 모습 그대로 왕의 배로 가거라. 갑판 아래에는 선원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이다. 선장과 갑판장은 깨워서 이곳으로 데려오너라. 부탁한다. 지금 곧. 자유를 눈앞에 둔 에어리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다가 당신의 맥박이 두 번 뛰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에어리얼. 그러니까 벌이 꿀을 빠는 곳이란 단순히 꽃밭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에어리얼이 꿈꾸는 자유로운 자연의 세계, 속박에서 벗어난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 노래, 로버트 존슨의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위해 작곡한 극음악 벌이 꿀을 빠는 곳, Where the Bee Sucks입니다.

로버트 존슨의 버릴 꿀을 따는 것.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와 베이스 데이비드 토머스의 하모니, 앤서니 룰리의 루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역시 셰익스피어의 시를 바탕으로 한 요제프 하이든의 작품, 오늘 끝곡입니다. She Never Told Her Love. 테너 이안 보스트레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수많은 콘텐츠가 우리의 눈길을 붙잡으려고 더 크고 더 강한 제목을 내겁니다. 나만 중요하다고 외치는 소음에 지친 탓인지 요즘엔 약간의 라는 표현을 붙인 말들이 좋아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약간의 고독,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약간의 틈, 지루한 일상을 견디게 하는 약간의 설렘,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해주는 약간의 침묵,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줄 약간의 호기심, 하루를 성실하게 보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약간의 피곤함. 약간의 라는 말이 앞에 오면 어지간한 것은 다 다정해집니다. 약간의 피곤함이 남은 저녁에 우리를 쉬게 할 약간의 틈이 있기를, 내일을 기다리게 할 약간의 설렘도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노르웨이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인 카리 벨란. 카리 벨란이 노래한 릴레 빌레라는 곡이었어요. 작은 소망이라는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 제목도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이라는 노래였습니다. Ein kleines Glück라는 독일어 노래였는데요. 독일 출신의 가수, 가창력이 참 뛰어나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독일 가수입니다. 헬렌 피셔가 노래한 Ein kleines Glück 두 번째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4888번 쓰시는 분, 폭우가 오는 곳은 약간만 오기를, 폭염엔 약간만 덥기를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마치 기도하듯이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진영주씨, 약간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여는 말에 약간 뭉클해집니다 라고. 네, 오늘 오프닝 제대로 들으셨군요. 네, 약간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죠. 진영주 씨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실황 중계 방송 관계로 30분 일찍 끝나는 목요일은 쉬고요. 월화 수요일과 금요일에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샷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뉴에이지 뮤지션들의 음악인데요. 루엘린이라는 제임스 해리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면서 음반을 많이 냈는데요. 루엘린이라는 이름, 그리고 부부관계입니다. 줄리아나라는 가수의 목소리가 함께한 곡 Queen of the Moon 들어보시죠.

무슨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죠. Queen of the Moon, 달의 여왕이었습니다. 루엘린이라는 영국인 뉴에이지 작곡가, 그의 곡, 그리고 그의 부인인 줄리아나의 스캣송에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장가영 씨, 오랜만에 남긴 사연 남깁니다. 새음 함께 듣는 기사님을 만나서 기분 좋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 5604 기사님, 행복한 선물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말씀 안 드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함께 계실 것 같은데, 네, 기사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최현철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아들과의 첫 만남은 1987년 무덥던 초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귀한 선물로 찾아온 아들. 오늘 39번째 생일을 맞이했네요. 외동아들로 근심거리 없이 무탈하게 성장해서 며느리와 알콩달콩 살고 있으니 흐뭇한 마음입니다. 그 해처럼 무더운 한여름이지만 저는 3개월 후 만날 첫 손주 생각에 설렘으로 더위를 잊었답니다. 오늘은 살짝 욕심을 내어봅니다. 지훈이가 태어날 아들과 살아갈 많은 날들의 기쁨, 사랑, 즐거움이 두 배쯤 됐으면 하는 바람을요. 지훈아 생일 축하하고 윤선이와 행복한 시간 되거라 하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네요. 아드님 지훈 씨도 듣고 계시겠죠?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곧 만날 아이도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네요.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네, What a Wonderful World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곡을 피아노 연주로 청하셨어요. 콕 찍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그 연주 전해드리죠. 영국 출신으로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죠. 칼 도이의 연주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인 La Más Bella Canción,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의 곡이었어요. Soneros de Verdad라는 쿠바의 손, 쿠바의 음악 장르 가운데 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으로 좀 익숙한 장르가 됐죠. 그 손을 연주하는 뮤지션들을 소네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로 해서 Soneros de Verdad, 그러니까 진정한 소네로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 노장의 뮤지션들이 많이 포함된 그룹이었어요.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60년대에 발표했던 곡이죠. 이 곡을 칼 도이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장덕영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저는 현장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후 시간에는 라디오를 못 듣고 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그 전날 했던 새 음을 들으며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는 집에서 듣고 나머지는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아침에 듣게 되는데요. 그 말이 꼭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접하면서 처음 게시판에 글을 남겨보네요.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2005년 12월에 발행된 KBS 월드뮤직 책입니다. 간간히 꺼내서 읽고 있어요. 요즘 보사노바 특집을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오늘은 비가 와서 일은 못 가고 새 음을 2시간 동안 집에서 다 듣고 아베마리아 5곡을 연속으로 듣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이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음악 신청하셨어요. 아마 그 다음날 새벽에 듣게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하셨어요. 비 오는 날 들으면 어울릴 것 같다고 두 곡을 적어 주셨는데, 네, 어둠 깊은 새벽에 듣고 계실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요, 고독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책, KBS FM에서 낸 책인데 KBS FM 월드뮤직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2005년에 나온 그 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KBS 라디오에 아주 여러 프로듀서들이 공저한 책인데 도움이 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하신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살바토레 아다모,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의 벨기에 샹송 가수죠. 그의 뭐 히트곡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직접 곡을 쓰고 노래한 쉼, 나는 사랑합니다 먼저 들으시고요. 테오필로 샹트레의 노래까지 이어드리죠.

두 곡의 노래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거 호다비다였어요. 아, 굴러가는 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곡이었어요. 카보베르데, 이제 낯설지 않은 나라죠. 카보베르데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데오필루 샹트레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살바토레 아다모, 그냥 아다모라고 하죠. 아다모의 노래 가운데 쉼,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곡이에요.

그녀를 사랑합니다라고 노래하는데 글쎄요. 뭐 어떤 환희나 기쁨보다는 애상이 많이 묻어나는 노래죠. 살바토레 아다모의 노래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있습니다. 공연 선물인데요.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공연입니다. 디즈니의 상상력과 클래식 음악이 만나서 탄생했던 전설의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판타지아, 그 작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판타지아와 판타지아 2000 속의 명장면들을 70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입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부터 드뷔시의 달빛,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듀카의 마법사의 제작까지 클래식 명곡들을 판타지아 화면에 맞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 청취자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 공연에서 첫 곡으로 연주될 곡이라고 하는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운명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전해드리죠. 오늘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휘인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카에타노 벨로소는 2004년에 오랫동안 품어온 꿈 하나를 완성합니다. 미국 노래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담아낸 음반 A Foreign Sound를 만든 것이었죠. 콜 포터에서 밥 딜런까지 아우르는 그 음반에 카에타노 벨로소는 자메이카 페어웨이를 수록했습니다. 자메이카의 민요 여러 곡이 뒤섞여 있고 자메이카에서의 추억을 담은 이 노래를 카에타노 벨로소는 왜 굳이 음반에 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카에타노 벨로소의 젊은 시절, 그 중에서도 런던 망명 시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브라질에서 거의 추방되다시피 했던 카에타노 벨로소는 절친이자 동료였던 지우베르투 지우와 함께 런던의 노팅힐에 정착했죠. 켄싱턴 공원에서 가깝고 주말 마켓으로 유명한 포르토벨로 거리와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록밴드가 사는 거리라는 별칭이 붙었을 만큼 많은 뮤지션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이웃에는 윈스턴 처칠의 손녀이자 뮤지션이었던 아라벨라 처칠도 있었다고 하죠. 카에타노 벨로소는 노팅힐에서 레게 음악을 처음 접했고 카리브계 이주민들의 축제 노팅힐 카니발도 경험했습니다. 카에타노 벨로소는 훗날 자신의 노래 속에 레게 소리를 들으며 걷는다, 나는 살아있다, 그런 가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시절 1970년대 초반의 추억 속에 자메이카 페웨이를 듣던 추억도 있었겠죠. 밤마다 흥겹고 산꼭대기엔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카리브해의 섬나라 자메이카. 고향 킹스턴에 남겨두고 온 한 소녀를 그리워하는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는 낯선 나라의 망명자였던 카에타노 벨로소를 위로해 주었을 겁니다. 해리 벨라폰테가 평화와 인권에 관심이 높은 음악가라는 것도 그에겐 희망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4년에 발표한 음반, 미국의 노래들을 담은 음반에 카에타노 벨로소가 굳이 자메이카 페어웨이를 수록한 건 그런 추억과 공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than time. Jamaica Farewell은 원래 해리 벨라폰테가 1956년에 발표한 칼립소 앨범에 수록됐던 곡입니다. 이 앨범은 100만 장을 넘긴 최초의 음반이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카리브해의 리듬을 실은 노래들이 미국의 음악계를 휩쓴 건 무척 흥미로운 일이죠. 아마 그 시대에 미국에 필요한 것이 카리브해의 부드러움과 낙천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 가이타노 벨로수가 A Foreign Sound라는 앨범에 이 곡을 수록했습니다. 원곡보다 가이타노 벨로수가 부른 곡에 카리브해 음악 특유의 리듬감이 독특하게 살아있죠. 아주 강렬한 리듬은 아니지만 노팅힐의 거리에서 들었을 법한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자메이카의 민요가 미국에서 사랑받는 노래가 됐고 브라질 음악가는 런던에서 그 노래를 자신의 삶과 겹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 그 노래는 그의 목소리로 되살아났죠. 노래는 멜로디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들었던 시간과 장소까지 함께 품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뮤직 인사이트, 오늘은 가이타노 벨로수가 부른 자메이카 페어웰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해리 벨라폰테의 목소리 전해드리죠. 19세기 북아일랜드 미니어죠. 런던데리 에어 선율을 노래한 곡 데니 보이. 이 곡 그 유명한 버전으로 전해드리죠. 1956년 뉴욕 카네기홀 실황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이 곡에는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와 함께 로버트 코어만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해리 벨라폰테의 데니 보이 들으셨습니다. 1959년 그 유명한 뉴욕 카네기홀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저는 이 곡 들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반주가 그렇게 강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음정이 정확할까요? 네, 해리 벨라폰테의 데니 보이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7월 20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5분입니다.

네, 이 곡 고연유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비가 오니 오래전 여행했던 뉴욕이 생각납니다. 무릎 수술로 여행이 쉽지 않아서 더욱더 그리워져서 시나트라의 이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고연유 씨께서 청하신 곡 프랑크 시나트라가 노래한 뉴욕 뉴욕이었습니다. 원래 1977년 영화 마틴 스코세이스 감독 라이자 미넬리와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영화의 주제가였죠. 이 곡 영화 속에서 라이자 미넬리가 불렀었는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로 더 많이 사랑받았죠. 오늘 그의 목소리였고요. 그전에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OST에서 It Had to Be You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테마곡으로 사용이 됐죠. 해리 코닉 주니어의 목소리였습니다. 샴푸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차가 너무 막혀서 지루하지만 세움 때문에 피곤함을 잊고 기쁘게 퇴근하고 있어요. 비가 억세게 내리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하셨네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 퇴근길 어디일까요? 서울은 지금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네, 퇴근길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으로 신청하셨어요. 20여 년간 몸담았던 사무직과 영업직을 내려놓고 얼마 전부터 공연 무대 일을 맨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오랜 번아웃과 공황 끝에 마주한 낯선 시작이라 마음이 헛헛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방송 중에 초라해질 용기라는 문장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남들 눈엔 서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새로운 무대에선 제 자신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 용기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얻은 기분입니다. 하시면서 이루마의 곡을 정하셨네요. 네,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세상의 모든 음악도 응원 보태드리면서 신청곡 전해드리죠. 이루마의 곡 가운데 그의 6집 음반 PNONI 그러니까 PNONI 피아노와 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앨범에서 Hope 희망 전해드리죠.

두바 샹제라는 샹송이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밤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흰눈이 세상을 하얗게 만들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거라고, 희망으로 가득할 거라고 노래한 희망의 노래죠. 1973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미셸 퓨경, 그 허스키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인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죠. 그리고 미셸 퓨경과 르 빅 바자르라는 대규모 그룹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그리스의 미키스 디오도라키스의 곡인데요. 안티미티스토니로모라는 곡. 당신이 내 꿈.

시원한 식혜가 생각납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니 더욱 그립고 생각나네요 하셨고요. 또 박지용 씨, 새음을 5개월 만에 듣습니다. 5개월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께서 늘 새음과 같이 하셨기에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그 시간도 아버지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이었음을 알고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같이 듣고 계실 거라 믿고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하시면서 에이커빌크의 연주를 청하셨어요. 그리움이 느껴지는 두 사연과 함께 박지영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에이커빌크가 클라리넷으로 연주하는 아리아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다리오 발담벤보의 곡이죠. 보컬 곡을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얼큰한 김치찌개 끓이는 중입니다. 엄마 밥이 먹고 싶어 퇴근 후 옷장에서 달려오는 중인 딸과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8328번 쓰시는 분께서 정하신 곡 Rain and Tears, Aphrodite's Child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아리아 에이커빌크의 클라리넷 연주였고요. 이번에는 김보상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여름이면 문득 떠오르는 풍경이 있습니다. 논두렁을 스치는 바람과 햇살에 영화 릴리슈슈의 모든 것을 떠올리면서 이 곡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이 곡이 네, 그 영화에 흘렀었죠.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이 곡 알도 치콜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혼동하곤 하지만 목표와 목적은 다릅니다. 목적이 등대처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킨다면 목표는 그 방향을 향해 가면서 하나씩 거쳐가야 할 항구와 같죠. 예를 들어 질병 치료가 목적이라면 연구나 치료가 목표가 될 수 있죠. 목적 없는 목표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하기 쉽고 목표 없는 목적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공상에 그치기 쉽습니다. 목표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때가 많은데 최근에 어느 스포츠 뉴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군인이었던 한 남자가 골프선수로 전직을 했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디 오픈 대회에 출전하려고 스코틀랜드로 갔다고 하죠. 대회는 목요일에 열리지만 그에 앞서 월요일에는 출전권이 없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월요 예선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딱 5장뿐인 출전권을 손에 넣었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무수히 탈락하는 본선에서 컷까지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방송사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인터뷰도 하게 됐다지요. 이번 경기의 목표가 뭔가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자 그 선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매 경기 끝나고 부모님을 안아드리는 것입니다. 프로들이 엄청난 상금을 놓고 치열하게 겨루는 경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등장하는 선수도 있구나 뭉클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도 벅찬 날에는 목표나 목적이라는 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골프선수의 아름다운 목표를 듣고 나니 문득 요즘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선수처럼 짧고 명확하고 치열한 며칠간의 목표를 세워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짧고 강렬하고 아름다운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여름의 끝자락까지의 목표 정도는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학생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괜찮은 여름의 목표 하나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작고 괜찮은 결실 하나는 얻었다고 조금은 더 좋은 사람이 됐다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여름 동안에 좀 짧은 목표 하나쯤 갖고 계시겠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 그리스의 뮤지션이죠. 야니의 곡이었는데요. 제목이 Waltz in 7, 8, 그러니까 8분의 7박자 Waltz였습니다. 이번에는 카롤린의 크루거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가수죠. 그녀가 노래하는 곡은 앤드림 에알드리 유트로라는 곡이에요. 꿈은 절대 속이지 않아요라는 노래, 세상의 모든 음악 12집 음반에도 수록된 곡입니다.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앤드류 메이알드리 위트로 꿈은 절대 속이지 않아요 라는 노래 노르웨이 가수 카롤린의 크루거의 목소리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브라질 노래였습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작사 작곡한 나는 꿈을 꾸며 사네 위브 소니안두 마르쿠스 발리의 목소리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Thank you.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람 하차투리안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안탈 도라테가 주요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B장조 도이치 번호 575,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의 관현악 모음곡 A단조 작품 번호 322, 리엔 포스쿨리엔이 지휘하는 라르파 페스탄테의 연주입니다.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의 오버처 수트라고 돼 있는데요. 관현악 모음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단조 그라우프너 작품번호 322 리안 포스쿨리엔이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의 연주 명연주 명반원을 첫 곡 바로크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곡도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요.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비장조 도이치 번호 575 준비했습니다.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뭔가 수줍은 듯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B장조 도이치번호 575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연주 들어보면 브랜데를 많이 연상시키죠?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카차투리안의 바이올린 협주곡 준비했습니다. 1933년 모스크바 음악원을 졸업한 하차투리안 교향곡 1번을 졸업작품으로 쓰게 되죠. 학생 시절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회적 활동의 최초의 작품이기도 했죠. 1935년 피아노 협주곡 2단조를 발표했는데요. 이색적인 어떤 민족적인 작품 상당히 화제에 올랐습니다.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감상하실 바이올린 협주곡 1940년 작품을 발표해서 스탈린상 2등상을 수상합니다. 국내외에 자신의 명성을 확고하게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작품은 토속성 또는 민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생명력이 작품의 근간이 되고 또 동시에 음악의 흐름 그 자체의 어떤 역동감 같은 것이 기본입니다.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시카와 어떤 공통적인 그런 원시성을 갖고 있고 그 영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르토크나 스트라빈스키의 어떤 현대적인 충격파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 그루지아 소수민족인 아르메니아인 또는 다른 민족의 음악적 어떤 어법을 세계 음악의 예술작품으로 등장시킨 업적은 극히 큰 그런 그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민족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포석이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감상하실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도입부부터 정말 원시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람 하차트리안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안탈 도라테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4년 레코딩입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민속음악을 근간으로 작품을 썼던 아람 하차투리안이었습니다.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안탈 도라티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4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 곡은 원래 다비드 오이스트라크한테

선정이 됐죠. 초연도 그가 했는데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음반으로 또 이야기하지만 코간의 명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음질 좋은 헬릭 쉐링의 연주도 뛰어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은 분위기를 바꿔서요.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비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1 준비했습니다. 칼 리터가 주연하는 미넨바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비플라치 향초 바흐 작품 번호 1051 칼 리터가 주연하는 미넨 바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언 유명음악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장 볼 것들을 미리 메모해서 장을 봤는데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사온 재료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다시 나가야 할 때도 있죠. 머릿속으로 짐작한 것과 눈으로 확인한 상태가 달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계획과 준비엔 언제나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엔 무엇이 부족하고 또 채워져 있을까요? 안정아 작사 작곡의 바다, 안정아의 목소리로 첫 곡 보내드릴게요.

안정아 작사 작곡 바다, 안정아의 목소리로 좆곡 띄워드렸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잔잔한 파도와 같았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거사비 세운다고 마구 돈을 거둬가니 떠돌고 도망간 백성들 누가 그리 만들었나. 빗돌은 말없이 길가에 버티고 섰는데 신과는 어찌 그리 구관 닮아 어질던지. 조선시대 이상족의 시, 길가의 거사비였습니다. 거사란 떠난 뒤에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지방 고을을 다스리던 수령이 다른 곳으로 갈 때 백성들이 수령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운 비석이 거사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점차 변질됐다고 해요. 거사비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강제로 재물을 징수한 겁니다. 결국 영조 임금 땐 거사비를 금지했고 정조 임금도 세워진 거사비를 모두 뽑아버리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상족은 이전 수령이 못된 짓만 일삼아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일도 있었는데 거사비를 세운다고 돈을 걷는 모습을 보곤 이를 비판하는 시를 지은 거였죠. 게다가 후임 수령도 옛날 수령과 다르지 않아서 반어법을 사용해 어질다고 표현한 겁니다. 남창가곡 우주 편거 김정자의 가야금 연주로 이어갑니다.

0: 김정자의 가야금으로 들었습니다. 남창가가 우주평거 예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고요. 정적인 가곡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생한 이야기와 인물이 살아있는 판소리, 판소리 춘향가의 흥미로운 대목 만나보겠습니다. 춘향 사또 앞에 나감에서 사또 춘향을 일러댐까지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난으로 감상하시죠.
1: 이 대문에 일이 했다고 하나?
2: 세.
1: 그럴 리가 있으리오. 춘향 같은 연려가 죽으면 영영 죽었지 사령에게 사정할 리도 없으려니와 강짜 많은 사또가 춘향에게 혹한 마음 사령을 보내어 잡아오라 했을 리가 있으리오. 춘향모를 시켜 사우차를 달래어도 영영 아니 들으니 조방청 여러 기생들을 불러놓고 너희 중에 누가 춘향을 불러오겠느냐 허시니 행수기생이 장담하고 거짓말 섞어 떠들며 나가겠다. 행수기생이 나간다. 손뼉을 땅땅 두다리며

0: 소절이 부인 마누라야.
1: 알소.
0: 남아난 청조지 왜 없음 병 너마 그런 소절을 나도 있다. 조그만 언더를 오하여 족방이 모두 소동하고 각청 투모이기 다 죽어 난다. 그래서 그 피나고 오느라 춘향이가 나오는데 입든 업보 강시 태도전반 하대덮는 철색이라 기운 없이 나서면서 여보게 이 사람아 자네 딸과 무슨 혐의 있나. 사람을 부르면 구예예 부르지 벨벨을 틀어서 마드던가. 들어가자면 들어가지 내가 가면

오하니 전후 좌우 나졸들이 춘향으로 붙들고 들어가며 춘향현신이오. 사또가 영창문을 열고 찌그시 내다보더니 그것 옹굴지게 생겼구나. 이 서방 팔자 좋구나. 저러한 절대 미색을 웃봉지를 띄었으니 내가 어찌 그때 먼저 못 왔던고. 볕이 뜨거우니 동은 협방으로 올라오너라. 춘향이 올라가 아미를 숙이고 요만하고 서 있으니 사또 욕심이 대발하여 걔 앉거라. 듣던 말과 과연 같다. 지모 나간이란 말들 과히 좋은가 허여.

되노라. 당명황이 너를 보았으면 양귀비도 무색하고, 조패왕이 너를 보았으면 우미의 인도 박색이요. 여보가 너를 보았으면 초성이도 주무딜 뻔하였구나. 네 소문이 하장하여 평양의 유명기록 내 평양 서유원 마다하고 간신히 서둘러서 온다문 부사으로였더니 오히려 듣던 봉여 선착편원 되었으나 녹엽 성음 잠한지가 아직 한지 되었으니 불행구가 행길다. 그래, 구관자재가 네 머리를 얹혔다 하니 그냥만 가신 후에 독수공방 했을 리가 있겠느냐. 응당 예부 있을 테니 관속이냐 건달이냐 어려이 생각 말고 바른 대로 말하여라. 춘향이 여짜오되 장녀의 자식이오나 기안에 창명 않고 여염생장하옵더니 구관댁 도련님이 연소한 풍정으로 소녀집을 나와겨서 서상가야 간청하니 노무가 허락하야 백년가약 받들기로 단단맹세했사오니 관속, 건달, 예부 말씀 소녀계는 탕치 않습니다.

얼굴 보고 말 들으니 안팎이 일색이로구나. 오간종고 다신 눈은 후양공의 글짝이라. 인물 좋은 여인들이 철행이 없다건만 저 얼굴 옷 같은데 그 마음마저 일색이로구나. 네 마음은 기특하나 이 도령 어디 나해 본대에 올라가서 귀가 떼고 정가 들고 대과 급제하고 있더면 천지 다양해 참시장 난 네 생각하겠느냐. 네 또한 고서를 읽었다니 사기로 이르리라. 옛날 기아향인은 최초보의 수절이라. 너도 나를 위하여 수절을 하면 예양과 일반인의 극복 단장 곱게 하고 오늘부터 그 수척 늘어라. 사또님 듣주시오. 춘향금 복은 마금 사또님과 다르다. 떠나신 도장

반죽지 처문 나를 놀아볼까 홈너디 어? 제초수절 허란 말씀 손적에는 당치 안속 이렇듯 말을 하니 기특다 칭찬하고 그만 내어 보냈으면 관촌무사 좋을 것을 네. 생긴 것이 하묘하니 욕심은 잔뜩 난 데다가 속으로 실긋이 분이 나서 흘러보면 될 줄 알고 네. 철자를 가지고 한번 흘러보는디 허허 이런 시절 보소 기생의 자식 수저지라니 의한이 요절을고 대분께서 들으시면 아주 기절로시겠구나 니만한 년이 자청 총절 수절 성절 덕절 하며 분보 거절을 기는 건부사정 간절하여 별칭절을 다함이니 내주가 졸졸 가통이라 형제왕 하에 기절하면 대충 주오니 속절없지 춘향이 그 말에 분이 망쳐 불고 사생내다 본다 중세는 불사이군요 열자 불경이 모자를 사또는 어찌 모르시오 사또님 대부인 수정이나 소녀 춘향 수절이나 수절은 길방인데 수절에도 상하가 있어 사또도 구군이 불행하여 도자기 강성하면 보게 영달 담을래요 내 인군을 배반하고 척하음 부르부르꾸라 도인군을 섬기자오 마음 크게 말고 뛰어오겠어 사또 충성유무 일로 보아옵나니 욕심 품은 사또에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마는 수절 부녀 억탈함이 외민 부모 도리 절차 적당하다 하오리까 회절하라는 부정 남녀 절차 무심하옵니다 사또 분이 어찌 났던지 당근이 왈칵 벗어지고 상투 웃고가 발끈 넘고 대번에 목이 팍 괄어 아래 턱을 덜덜덜덜덜 떨며 분김에 당신이 사령을

0: 아무데랑 비단갑 휘청지 감은 잡고 훨씬 어른 동원 길에 동탱이청 주장 잡아 내렸어. 형님 불러라. 형님. 형님은 펄펄이요 쌍창 앞에 엎드리고 벌떼 같은 굴로 사령들은 저로 저우로 늘어섰네.
1: 판소리 춘향가였습니다. 춘향 사또 앞에 나감에서 사또 춘향을 을러댐 대목까지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소리판의 흥겨움을 지나 이제는 숲을 스치는 바람 같은 연주 준비했습니다. 이은경 작곡 바람숲, 김성겸의 피리, 하종희의 타악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우리 음악에서 정악과 민속악은 즐기고 발전시킨 계층이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속 노래 12작가는 정악 12가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12가사는 또 판소리 12마당과 짝을 맞춘 거라고 합니다. 지금 판소리는 다섯 바탕이 전하고 있죠. 오늘은 이 가운데 12가사 권주가를 전해드립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로초로 술을 빚어 만년배에 가득 부어 잡으신 잔마다 비나이다. 불멸의 약초 불로초로 만든 술을 만년을 살게 한다는 술잔 만년배에 부어서 건네고 술잔을 잡은 사람에게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남산술을 이 잔 곧 잡으시면 만수무강하오리다. 남산수는 남산처럼 오랫동안 굳건한 수명을 의미합니다. 12가사 권주가는 술을 권하면서 장수를 기원하는 노래로 사설은 10장까지 있습니다. 다 부르면 40분 가까이 되는데요. 5장부터는 똑같은 선율이 반복돼서 보통 4장까지만 부른다고 합니다. 권주가 2장 사설엔 관서팔경 가운데 하나인 약산동대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꽃을 꺾어 놓으면서 술잔을 샜다고 합니다. 또 다음 3장 사설엔 유령도 무덤까지 술을 가지고 가진 못했으니 종일토록 취하자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4장 사설입니다. 백년을 가사인 인수라도 우라길 중분 미백년을 살았을 때 잘 놉시다. 사람이 백년을 산다 한들 그 삶에서 근심과 즐거움을 나누고 나면 백년이 못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살았을 때 잘 놀자는 말인 거죠. 그럼 12가사 권주가를 김경배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12가사 권주가 김경배의 노래로 만났습니다. 이어서 케이라 컴퍼니의 연주입니다. 수룡음과 풀이 함께 하시죠.

소룡음과 프리, 케이라 컴퍼니의 연주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또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마음이 우리 시간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최성무 작사 작곡 바람의 여행, 최성무의 노래와 정혜심의 가야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류트 연주곡으로 시작합니다. 베르나르트 요하임 하겐이 로카텔리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8의 6의 3악장 미뉴엣을 주제로 삼아 쓴 변주곡이 딸린 로카텔리의 미뉴엣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칼 에른스트 슈레더 연주를 함께 하시죠.

18세기 작곡가 베르나르트 요하임 하겐이 쓴 변주곡이 딸린 로카텔리의 미뉴엣, 칼 에른스트 슈레더의 류트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비발디 음악 듣겠습니다. 석대 바이올린과 비올라, 바소 콘티뉴를 위한 협주곡 F장조, 리용번호 551번입니다.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노 카르미뇰라와 소나토리 델라 지오요사 마르카가 함께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석대 바이올린과 비올라,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 F장조, 리용번호 551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노 카르미뇰라와 소나토리 델라 지오요사 마르카가 협연했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5보 4중조 F장조, 쾰번호 370입니다. 1781년 모차르트가 위넨을 방문했을 때 당대 최고의 오보 연주자 프리드리히 람을 위해 쓴 작품인데요. 오보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만들어내는 실내악적인 조화가 아름다운 완성도가 높은 실내악곡으로 꼽힙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론도 알레그로의 전악장을 오보이스트 스티븐 해머와 아카데미 오브 에이션트 뮤직 챔버 앙상블이 함께 연주합니다.

모차르트의 5보 사중주 F장조 퀘일번호 370 전악장을 스티븐 해머의 5보 아카데미 오브 에이션트 뮤직 챔버 앙상블이 함께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7월 21일 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입니다. 이번엔 르네상스 시대 세속 노래 함께 감상하시죠. 오를란도 디 라소의 나의 사랑스러운 마토나입니다. 여기서 마토나는 이탈리아어 마돈나를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노래의 내용은 이탈리아어를 잘 모르는 독일 군인이 서툰 발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노래 중간에 들려오는 후렴구 돈돈돈 디리디리 돈돈돈은 사랑의 세레나데를 노래하면서 악기를 튕기는 군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 리날도가 이끄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죠.

악기 소리를 흉내낸 돈돈돈 후렴구가 귀에 남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유쾌한 유머를 담은 오를란도 디 라소의 나의 사랑스러운 마토나, 알렉산드리니 리날도가 이끄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영국 모음곡 3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808 전곡 감상하시죠. 프렐류드를 시작해서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가보트일과이, 지그까지 오늘은 구스타브 레오나르트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구스타프 레오나르트의 합시코드 연주로 바흐의 영국무용곡 3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808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 끝곡은 조반니 가브리엘리의 제 마음이 기뻐 뛰고입니다. 금광 앙상블 셉투라가 연주합니다.

주반니 가브리엘리의 모테트 제 마음이 기뻐 뛰고 오늘은 금관 앙상블 세프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작년 말 국가 데이터처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외로움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만 13살 이상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평소 외로움을 느끼고 특히 전체 인구의 3.3% 약 150만 명이 타인과의 교류가 아예 단절된 고립감을 호소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도 2.7%나 됐습니다. 서로를 연결해주는 통신기술이 나날이 발전해도 우리 마음속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프 딕슨이란 사람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작품 번호 27-2 월광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다니엘 바렌보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제프 딕슨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의 한 구절입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오늘은 달나라의 소식보다 사람들의 안부를 물어봐야겠습니다. 지식보다 판단력을 키우고 조금 더 웃고 천천히 운전하면서 화도 더디게 내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7월 21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달빛,

스메타나 나의 조국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백과 이번 주 샤코느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기차역에서 연주된 샤코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인데요. 오늘도 멋진 모음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은영 씨의 신청곡입니다.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 힐러리안의 바이올린과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 비상이었습니다. 힐러리 안의 바이올린과 콜린 데이비스까지 위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작품으로 115번 중에서 4악장 피날레 콘모토 듣겠습니다. 폴 메어의 클라리넷과 가프숑 현악 4중주단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클라리넷 오중조, 작품번호 115번 중에서 4악장 피날레 콘모토, 폴 메어의 클라리넷과 가프시옹 현악 4중주단 연주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영국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바로크 시대 춤 모음곡은 일명 알쿠사지로 불리는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지그를 중심으로 그 사이에 몇몇의 춤곡이 추가되는 구성입니다. 바흐는 합시코드를 위한 춤 모음곡으로 6곡의 영국 모음곡과 6곡의 프랑스 모음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바흐는 평생 독일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국이나 프랑스를 여행하고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니고 바흐가 세상을 떠난 뒤에 후대 사람들이 붙인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영국 모음곡과 프랑스 모음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흐 작품 번호 806번부터 811번에 해당하는 영국 모음곡 6곡은 모두 화려한 기교와 표현을 자랑하는 전주곡 프렐류드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지그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프랑스 모음곡은 전주곡이 없습니다. 바로 첫 번째 춤곡인 알르망드부터 시작하죠. 오늘은 영국 모음곡 듣겠습니다. 영국 모음곡 2번 바흐 작품 번호 807 중에서 프렐류드 알르망드 소피 예이츠의 하프시코드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영국 모음곡 2번 바흐 작품으로 807 중에서 프렐류드, 알르망드, 소피에이츠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7월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가

시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의 제시곡은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중에서 2악장입니다. 이 곡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 또는 단체의 이름을 저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악 4중주기 때문에 쿼르텟을 이제 많이 보내주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주자들 소개합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오늘은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도이치번호 810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를 알반 베르크 현악 4중주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오늘의 당첨자, 휴대전화번호 498 하나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들의 이 음악으로 이 곡 듣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두 편의 공연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우름극장에서 열리는 서울시 발레단 더블빌 죽음과 소녀의 5쌍 10분 초대합니다. 더블빌은 두 개의 작품을 동시에 공연하는 건데요. 이번 공연에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두 편의 발레 작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슈프의 7번째 파랑과 알렉산더 에크만의 선인장, 이 두 작품입니다. 서울시 발레단이 무용을 콰르텟 21이 현악 4중주 연주를 선보입니다. 이 공연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김유빈, 리처드 이가 듀오 리사이틀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하겠습니다. 이 공연에선 김유빈의 우드플룻과 리처드 이가의 챔발로 연주로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7분입니다.

제프 딕슨이란 사람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에서 말했습니다. 달나라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7월 21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훈입니다.

클로드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3번 달빛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곡은 이윤경 씨가 신청한 곡입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 지금은 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차를 탈 때만 가끔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들었는데 요즘 지인의 권유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를 켜고 있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듣고 있으면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정말 신선하고 설레는 기분입니다. 사실은 요즘 노안이 와서 악보를 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거의 놓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을 듣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시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마음이 살며시 생겼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과 다시 연결되는 이 시간 제게 큰 선물이 돼서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같은 시간에 출발해 FM과 함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예전의 꿈이나 전공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과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이은경 씨가 적어주셨습니다.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피아노 전공생이었던 분이 다시 피아노를 치기에 제일 좋은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시죠. 이윤경 씨였습니다. 아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북돋워 드린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저희가 열심히 부채질 더 하겠습니다. 이윤경 씨였습니다.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가운데 불타바 듣겠습니다. 테오드르 쿠차르가 지휘하는 야라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곡 중에서 플타바 테오드르 쿠차르가 지휘하는 야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게 연주였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바이올린 한 대가 펼치는 샤콘네. 2007년 1월 12일 금요일 아침 7시 50분 미국 워싱턴 DC의 랑팔 플라자역 한 거리의 음악가가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연주곡은 바흐의 샤콘네를 포함해 여러 곡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지나가는 동안 7명만이 멈춰서 연주를 들었고 그의 바이올린 케이스엔 32달러 17센트가 모였습니다. 이 거리 음악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베리였습니다. 그가 지하철역에서 연주했던 샤코넬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라티타 2번 D단조의 마지막 악장입니다. 앞선 네 악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길고 압도적인 음악적 무게를 지닌 부분입니다. 바로크 시대에 대표적인 변주 형식으로 자리 잡은 샤코넬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걸작으로 꼽힙니다. 바흐의 샤콘네는 여러 음을 한꺼번에 소리내는 중음주법으로 시작해 네 마디 단위의 규칙적인 변주를 들려줍니다. 곡 전체가 총 256마디인데 이걸 4로 나누면 64가 나옵니다. 즉 64개의 변주가 이어지는 것이죠. 바흐의 음악이 늘 그렇듯 이 엄격한 규칙 안에서 근사한 음악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저음의 주제가 화성을 단단히 지탱하는 동안 선율과 상성분은 화려하게 변주됩니다. D단조로 시작했던 곡은 중간에 D장조로 환해졌다가 다시 처음에 D단조로 돌아와 쓸쓸하게 곡을 맺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은 이 곡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쓰인 가장 위대한 음악작품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다.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지니고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완벽하다. 위대하고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고 구조적으로 완벽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파라티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1004번 중에서 샤콘네 오늘은 헨릭 쉐링의 바이올린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1004 중에서 샤콘르, 헨릭 쉐링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앞서 조슈아 벨이 거리 음악가로 분장을 하고 연주했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007년 같은 해 여름에 우리나라 강남역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교수가 출근 시간에 등산모자 쓰고 스트라드바리 바이올린 들고 연주를 했습니다. 조슈아 벨과 비슷한 곡들을 선보였는데 45분간 16,900원을 벌었습니다. 피호영 교수를 알아본 행인 딱 한 명이었습니다. 만약 퇴근길에 연주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은 참 바쁘잖아요. 어쩌면 그날 샤콘드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각할 순 없으니까 그냥 걸음을 옮겨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화목한 퀴즈, 이번 주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 주인공은 7177 쓰는 분입니다. 8개월 아이 키우면서 무더위에 고생이 많은 외동딸에게 아빠가 당첨된다면 샌드위치 선물 주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슈만의 헌정을 신청하셨어요. 한 줄 신청곡의 선물은 샌드위치가 아니라 커피인데요. 샌드위치는 어제까지 1000분께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커피, 이 구체적인 음식물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예, 세상의 모든 보석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 우리 7177 쓰는 분의 마음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선물, 헌정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님이 지금 듣고 계시면 진짜 좋겠어요. 로베르트 슈만의 비투몽, 작품 번호 25-1, 문태국의 첼로와 한지호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아기 키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 전경 중에서 15번 트로이 메라이까지 들려드립니다.

슈만의 곡 두 곡 들었습니다. 두 곡 모두 문태국의 첼로와 한지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어린이 전경 작품으로 15번 중에서 트로이메라이, 앞서선 비트몽 헌정 작품으로 25의 1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주페의 경기병 서곡 골랐습니다. 주비메타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인데요. 이 곡과 함께 7월 21일 화요일 출발의 팬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작가 김지연,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매일 하던 일인데요. 오늘도 역시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왠지 몸이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발은 안 떨어지고 머리도 돌아가질 않아서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힘, 그걸 습관의 힘이라고 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의지로는 안 될 것 같은 바로 그때 매일매일 아로새겨진 습관이 힘을 발휘해서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지고 머리가 돌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은 습관으로 만들어 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잖아요. 일상을 지켜주는 나만의 습관. 여러분은 어떤 습관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